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복더위를 시원하게 달려주는 노래 돌나라 약수였습니다. 고향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것은 고향이란 단어에는 수많은 그리움과 추억이 깃들었기 때문입니다. 타양에서 사시는 분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곳 생활에 적응하면서도 왠지 고향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고 하는데요. 천리 타양에서 기차의 고동 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바라보면서도 마냥 떠오르는 것이 고향 생각이고 부모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정아마당은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고향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초록빛 노래를 감상하면서 고향의 푸르른 여름을 즐겨봅시다.

0: 군수시에 거주하는 리영숙 어머님이 동창들에게 보내온 영상 메시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군수시에 살고 있는 그 리영숙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 학창시절을 떠올리라면 그 학창시절이 꿈 많고 즐거웠던 그 교성생활을 예, 떠올릴 것입니다. 이젠 저도 예, 한갑 나이가 지나서도 예, 그제날 그 교성생활이 그리워 나기도 하지만 정 많고 인정 많은 동창들이 더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예, 요촌 한마당을 통해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부모 없이 자란 저를 예, 항상 관심해주고 예, 생각해준 동창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예, 노래 한 곡 요청하렵니다. 항상 보고 싶은 동창들아, 우리 함께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유쾌하게 행복하게 보내자. 동창들아 사랑한다. 화이팅.
0: 네, 그럼 리영숙 어머님과 모든 동창들이 만년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훈추는 내 사랑하는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0: 인간은 산 좋고 물 맑은 인심 좋은 천혜의 고장입니다. 장춘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군 씨는 해마다 무더운 여름이 돌아오면 동년의 추억이 깃들어있는 고향이 더욱 그리워난다고 했습니다. 김군 씨는 어린 시절 형님과 함께 강가로 가서 바지 가랭이를 걷어올리고 강줄기를 따라 풀숲을 헤쳐가면서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잡은 물고기로 만든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요리는 그 어떤 산의 진미와도 비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양에서 근무하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밥상이 그리워난다면서 어머니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즐겨보는 소품 낚시꾼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야, 이게 낚시질이란 거는 난생 처음인데 이게 정말 어디면서 하겠나? 뭐 자리를 알아야 하지.
2: 어, 여기 빤빤하기 전에 여기서 하자. 에이, 에이, 야, 오늘 고기를 좀 잡아야 되겠는데.
3: 아야, 내 부회사에 벌써 무식이 와 앉았다. 아, 이 늪에서는 저 자리 저게 명자리인데. 야, 이거 오늘 쇼제들 거지 데리고 와서 소문 놓쳤던 게 이게 틀렸다, 이게 정말. 어떻게 한다? 아, 물기요.
1: 물기는 게 어떤 게지? 아이, 물기는 게 어떤 게지 모르겠다.
3: 제, 여기 처음인 모양이구만. 그 자리 제일 나쁜 자리요. 저기 저 자리. 아야. 아니, 이거 코 긁겠네, 이게 좀.
1: 불리겠대!
3: 난 코 걸려도 모르구만. 이게 무슨 와는 낚시질하기 와는 빼채질하기. 아이, 뒤들 보니까 배는 강철 같아. 나 강철이 아니야.
1: 아이,
3: 일로 와.
1: 강철이구나, 니. 야, 야, 니가 낚시질 되긴. 내 오늘 좀 배워줘서 한 잔, 이래 나와. 야, 그래, 그래. 저 자리 낚시로 왔을까?
3: 그래, 여긴 낚시질 오자. 난 갈라고 왔겠니?
1: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니, 죄도에 미쳐 낚시질한 게 지금 낚시질이 됐어요.
4: 완전 배도 둘째다 싸우게 됐는데.
3: 야, 너는 그냥 열 번 하나 더 알려드려봐.
1: 아, 내 은재 있지.
3: 하나 소개를 달래.
1: 잠깐만.
3: 줄게.
1: 예, 예.
3: 야, 해봐야.
5: 예.
3: 해봐라.
5: 예.
3: 새끼 때때 너네를 하나 달란다. 좋겠다.
5: 제자유 낚시질하는 박사란다.
1: 낚시질 박사.
5: 오, 알아.

0: 조사리 부인 명자된다 조기. 응 조기. 야 요사리는 요양 차지해야 했습니다. 요사리는 요거 어떤 문제 없지만 요거. 그렇지. 요거 살짝 이렇게 여기 큰게 모르겠다. 너 여기다 하나. 여기야 튀자 튀자. 좋자 좋자. 허물허물하다. 쫀대 하뜩 나눔을 쪼개 부여 붕어 그 다음에 수물수물 쑥 들어가는 잉어 허물허물 하뜩 부여 수물수물 쑥 잉어 잉어 나가면 좋소. 오늘 다 틀어주고 하나 좀 잡아보자. 자 나가 오늘 여자마다 물건이 것도 나서지냐? 아니다. 여자마다게 물건이 되는 건 소라이가 제일하는 게 납치는 그렇게. 그러면 아이 물건도 오랜 내세방에 다 기다리는 게 납치 뿐이지. 야, 희라고 말 받은 데라서 부위에 제일 못 쏠다 이거. 그래서 아무 때나 그래도 부시 없이 막는다 이거. 대리 잉어 얘기
1: 누나 쥐도 뭐 잠깐 이리 잠깐
0: 야 니도 뭐 선생으로 아기 어떻게 하지? 야 아주부터 부에 잡았으면 어떡해? 봤다 이봐 여건데 잡았다 여건지 여건지 그렇다.
2: 야, 최다해. 아, 그래, 아직도 한 마리도 못 잡았은가?
0: 야, 저런 부위나 저런 거 잡아먹으라. 내 지금 잉어를 이런 데 팔뚝살 잡아서. 그래 줄게. 어, 그래 좀 그래. 어, 그래 줄게. 아.
2: 정작에
0: 고기 15근 농약이라든지 크더라. 얼마일까 이만? 이마
1: 애들 멀리 떨린데 맨날 사람들이 범 안 잡았다는 사람이 없을
0: 이마 하여튼 내 이마 이마라고 잡아서 이마 뺏어 뺏어 나 같이 망치겠다가 내가 못 치게 그래서 나는 그 후부터는 지금 부의 큰 개고 인거 큰 개고 큰 거는 매우 인싸
1: 매우 인싸
0: 매우 인싸 낚시신의 민물고기에서 조그만 부들게 이야 고기에 고기도 맛있고 쫀따 허물어 나! 내가 저따가 쫀따 어찌잖아
2: 어찌냐
0: 어찌 어찌 다 입혀 오지 야야 큰게 15글자 문어 문어 문어 받아!
2: 아버지!
3: 아버지! 자!
0: 그렇지. 야! 그 사람 잉어하고 붕어를 먹어보기를 가자! 내 장마당에

0: 받지 못해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성 한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 프로를 빠짐없이 즐겨보시는 어머님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기쁨을 드리고자 노래를 요청하면서 어머님께서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인심 좋은 마을 분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네, 그럼 리에자 씨가 류순의 어머님께서 생신을 즐겁게 보내시고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요청한 노래 정다운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고향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그럴듯 소중하고 귀중하며 사랑스럽습니다. 훈춘 씨의 리미옥 씨는 지난해 여름에 시골의 고향집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길 양켠에 끝없이 펼쳐진 키 큰 옥수수밭, 푸르른 벼파도, 전선줄에 앉아 즐겁게 노래 부르는 새들. 이런 시골의 여름 풍경은 리미옥 씨에게 끝없는 추억을 불러일으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 꽃피는 고향을 요청해 봤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또 생글생글 해달같이 방실방실 생글생글 방실방실 에고 연빈 새끼들이 어찌 무저리도 곱소야.

고향은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달려가 안길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리워지는 것이 고향인데요. 고향에는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고 파란 동면이 숨쉬는 곳입니다. 네, 그럼 우리의 아름다운 고향이 날 따라 번영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은 본 방송국 블로그와 사이트 연결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형국화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해 봅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김택만 작가님의 글 꽃송이 같은 어머니 손목 잡고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여성 클럽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대합니다.

어젯밤에 눈이 내려 길이 아주 미끄러웠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도 차고 거칠었다. 자가용을 몰고 역에 나가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를 마중해 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 도착했다. 주차장에서 집까지 가려면 몇십 미터는 더 걸어야 했다. 나는 이렇게 춥고 미끄러운 날에 왜 오시는가고 어머니를 나무람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잔소리를 했다. 그러고 동네에서 있었던 일을 쉴 새 없이 얘기하셨다.

2년 전 겨울날 어머니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크게 상해 고생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눈이 내리는 날에는 마실을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헌데 아침에 통화할 때만 해도 우리 집으로 온다는 말씀이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시니 나는 저기 당황했다. 길은 경사까지 지어서 더 미끄럽고 걷기가 불편했다. 앞에서 엉덩방아를 찢는 사람도 가끔 보였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끄러운 길을 조심스레 걸었다. 엎어지거나 넘어져 상하면 큰일이다. 혹시라도 미끄러져 상할까봐 한 발짝 한 발짝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차고 꼬칠하고 나른했다. 옛날에는 봄날의 햇살 마냥 따스하고 부드럽던 손이었다. 어머니의 손을 얼마 만에 잡아보는지 모르겠다. 어릴 적에 어머니는 늘 내 손목을 잡고 걸었다. 지금은 기억이 아리송하지만 어머니는 손으로 나에게 세수도 시켜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빨래도 해주셨다. 내가 좀 철이 들었을 때다. 어두운 밤에 길을 걸을 때면 어머니 손을 잡고 걸었고 어머니 손을 잡으면 마음이 든든했다. 간혹 무서운 일을 당하면 마치 병아리가 어미 닭의 품에 뛰어들듯이 나는 어머니 손부터 잡았다. 그때 어머니의 손이 부드러웠던지 거칠었던지 차가웠던지 따뜻했던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 든든하고 무섭지 않았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기억은 없다. 그 손이 부드럽던지 두툼하던지 모른다. 저 세상에 가신 지 벌써 25년이나 되는데 아무튼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다. 어머니의 손은 약손이었다. 어릴 때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는 엄마 손은 약손이야 하면서 손으로 배를 살살 문질러 주었다. 그러면 배가 깜쪽같이 편해졌다. 또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는 손으로 내 머리를 살살 긁어주었다. 그러면 아프던 머리도 거짓말처럼 나았다.

더러운 옷가지들도 어머니 손을 거치면 깨끗하게 변했고 음식도 어머니 손을 거치면 그렇게 맛있어졌다. 어머니의 손맛은 일품이었다. 어머니의 손은 천사의 손이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지난 세월에 어머니는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더울 새라 추울 새라

어지러워졌다. 이런 옷들을 어머니는 말없이 씻어주었고 기껏해야 이 철딱선이가 없는 거사 하고 내 엉덩이를 살짝 때려주었다. 옷이 해지면 깊은 밤에도 쉬지 않고 바늘로 한뜸 한뜸 기워줬다.

소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내가 너무 장난질만 하다 보니 몽땅 락제를 맞았다. 엉엉 우는 내 얼굴에 눈물도 어머니는 두 손으로 닦아줬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가 자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으로 닦는 것을 봤다. 내가 어릴 적에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아름다웠다. 그런 어머니의 손을 안 잡은 게 언제부터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내 스스로 철이 들었다고 느꼈을 때부터일 것이다. 아무튼 사춘기를 맞으면서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기는커녕 어머니가 묻는 말에도 대답을 안 할 때가 많았다. 어머니의 손을 잡는 것이 부끄럽고 유치하다고 생각했다. 현성에 있는 중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한 주일에 한 번꼴로 고향집에 내려갔는데 그 시간에 맞춰 어머니는 동구 밖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을 줄 몰랐다. 어머니도 구태여 내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나대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는 것이 어색하다 못해 나쁜 놈처럼 여겨졌다. 시골에서는 봄이면 고사리도 꽂고 민들레도 캤다. 어머니는 전화로 싱싱한 민들레를 많이 캐놓았으니 어서 가져가라고 했다. 거칠거칠한 손으로 한 뿌리 두 뿌리 캔민들레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별미였고 그야말로 밥도적이었다. 가을이면 감자며 옥수수며 고추며를 보내줬다. 지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지만 모두 다 이 거친 손으로 지은 농산물들이었다. 내가 여러 잡지에 어머니의 청춘, 강물에 뜬 달, 아버지 산만큼 살고 싶다 등 글을 발표하자 어머니는 잡지를 손에 꼭 받아쥐고 동네 방네 다니며 자랑했다.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처음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가슴이 뛰고 황홀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고 따뜻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랑과 행복을 다 가진 느낌이었다. 지금 우리 부부는 지천명의 나이가 지났지만 공원의 꽃길이나 부르하통하 유보도를 걸을 때 그리고 영화관에 갈 때면 서로 두 손을 꼭 잡는다. 남보란 듯이 서로 손을 잡고 걷는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은 응당한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또 고사리 같은 딸의 손을 잡고 걷기를

좋아한다. 유치원에 갈 때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강변의 유보도를 거닐 때 온갖 재롱을 다 부리고 노래까지 부르는 딸의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나는 고사리 같은 딸의 손을 꼭 잡아준다. 하지만 지금 80고령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내 이 고동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여지까지 아내와 자식의 손만 많이 잡아주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지 못한 것이 새삼스럽게 미안하게 느껴진다. 이제부터라도 어머니의 손을 많이 잡아야겠다.

다시 슬그머니 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보니 문득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어머니 손톱이 얼른거린다. 난생 처음 보는 매니큐어를 바른 어머니의 손톱이다. 어머니이기 전에 당신이 여자라는 것을 나는 왜 여태껏 모르고 있었을까? 나는 무심한 자신이 미웠다. 어머니도 여자이고 한 송이 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꽃다운 청춘을 도적질한 놈이 바로 나다. 좋은 세월은 갔지만 한껏 멋을 부려보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리해되고 존경이 갔다. 어머니, 우리 손잡고 어머니 손, 내 손을 사진 찍어요. 뭐? 손도 사진을 찍나? 이 못생긴 손을 찍어서 뭐해? 나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손을 영원히 기억에 남기고 싶었고 가슴에 품고 싶었다. 나중에, 아주 먼 나중에. 어머니가 저 세상에 가면 더는 만질 수도 그 체온을 느낄 수도 없는 어머니의 손을 이제부터라도 자주 만져보고 느껴보리라 다짐하면서 나는 핸드폰을 꺼내들고 사진을 찍었다.

이제부터 사진 속에 있는 어머니의 손을 보면서 내 손도 어머니의 손처럼 아름다운 손이 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만화 방초 우거진 들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걷는 꿈을 꿨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이상은 오늘 여성 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른옥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열리고 닫히고 닫히고 열리는 게 문입니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은퇴는 어떤 문이 닫히는 순간이지만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시간은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시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새롭게 열린 문을 향해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걸어가시라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수많은 문이 열리고 닫히고 또 닫히고 열립니다. 그러는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봄비가 지굽게 추석추석 내려 얼씨년스럽던 날씨가 오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화창해졌다. 갑자기 비는 왜 멈추고 화창한 날이라. 아이 참, 오랜만에 날씨 좋으니 살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길가에 꽃들까지 금방 피어날 것 같아 날아갈 듯한 기분인데 우리 엄마는 왜 갑자기 일기예보에도 없는 비타령일까요? 나래가 심드렁해하며 어이한 눈길로 내 얼굴을 많이 쳐다보았다.

나는 오늘 오전에 택배로 도착한 고무장화를 받쳐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예쁜 고무장화였다. 상금오리 모양의 고무장화는 발가락이 닿는 위치에 초롱초롱한 상어 눈까지 이쁘게 새겨져 있었다. 볼수록 너무 귀여웠다. 나르는 나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벼랑간 손뼉을 탁 치며 이렇게 말했다.

아, 우리 엄마 거무장 하신 거 싶었구나. 그제야 내 마음을 읽어냈다는 듯 딸에는 고운 손으로 입을 살짝 가리며 소리내어 웃는 것이었다. 어린애 같다고 빈정거릴 만도 한데 딸에는 그저 나를 향해 눈을

곱게 흘리고는 하늘이시여, 우리 엄마 고무장화 신어볼 수 있게 오늘 저녁이라도 비를 조금 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두 손을 마주잡고 서원을 비는 신용을 했다. 나는 고무장화를 한 손에 한 짝씩 받쳐들고 요리조리 흔상했다.

어린 시절의 시골길은 비만 오면 산지 사방이 다 진창길이 되어서 두세 발 자국을 떼어도 미끄러지기 십상이었고 신발에 진흙이 가득 개발려서 그야말로 전보 난행이었다. 어둑했으면 여름날엔 아버지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 산다는 말까지 생겨났을까. 그래도 그 시절 집집이 가족수에 따라 고무장화를 거의 다 갖추고 살았다. 그런데 우리 집만은 엄마가 아끼며 신었던 낡아 빠진 검정 고무장화 한 켤레 뿐이었다. 그 장화는 웬만해서는 나한테 차려지지 않았다. 아예 차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편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다. 엄마가 비 오는 날이면 그 장화를 신고 일하러 나가셨기 때문이다.

내가 초중 졸업 시험을 앞둔 그해 어느 일요일 날이었다. 점심때가 거의 지날 무렵에 갑자기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변 사범학교 지망생들은 키를 재야 하니 급히 학교로 나오라는 통지를 받게 됐다. 그때 시골에서 연변 사범학교 시험을 보자면 지표를 가져야 했다. 그해 우리 학교에서 연변 사범학교에 지망한 학생이 모두 4명이었는데 키가 155cm 이상인 학생을 뽑아 지표를 준다고 하는 것이었다. 일하러 막 나가려던 엄마는 선뜻 검정 고무 장화를 나에게 내어주시며 얼른 신고 가보라고 했다. 아무리 장대비가 내려도 고무 장화를 내어주지 않던 엄마가 웬일인가 싶었다. 엄마가 굽이 조금 높은 고무 장화가 키 높이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셨는지 아니면 응원의 의미로 큰일을 치르러 나가는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내주시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고무 장화를 신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싱글벙글 웃으며 신고 나갔다. 비록 내 발에 좀 커서 신주축이 자꾸 떨어졌지만 진흙길을 막 달려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만은 너무 좋았다.

부랴부랴 학교에 도착해보니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집 엄마들도 우리 엄마와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친구들은 하나같이 고무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 애들의 고무장화를 보고 나는 자기도 모르게 엄지발가락을 한껏 오므렸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신은 고무장화는 반짝거리는 채신이었는데 내가 신은 검정 고무장화는 낡고 달아서 시뿌옇게 색이 바랬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짝 모두 엄지발가락 부분을 자전거의 빨간 내피로 동그랗게 땜질한 자리가 요표하게 눈에 띄어 부끄러웠다. 땜질한 자리는 얼렁한 빨간 눈동자 마냥 나를 많이 올려다보는 것 같았다. 나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 맨 뒤에 가서 기다렸다.

올라서 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자 나는 죄 지은 사람처럼 오물조물 기저귀 반에 올라섰다. 자, 어디 보자. 맑은 눈장어를 신고 158cm나 되니까 156cm쯤은 되겠구나. 유난히 유머가 많으신 선생님은 내 고무장화에 시뻘건 눈이 달렸으니 깜깜한 밤길도 전혀 두렵지 않겠다며 우스개를 하셨다. 그 바람에 손으로 입을 막고 웃음을 참고 있던 친구들이 가리륵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에 더 부끄러워 나는 불이 나게 교실을 빠져나갔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엄마의 그 빨간 눈 검정 고무 장화가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어 내가 무난히 연변사범학교에 입학한 게 아닌가 싶다. 그 덕에 나는 연변의 수보 연길에서 어메도 그리던 교원 사업에 종사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내가 공부하고 일해온 연길이란 곳을 너무나 사랑한다. 내 연길 사랑이 얼마나 요별났으면 지인들은 나에게 오물 안의 개구리가 아닌 연길 안의 개구리라고 별명을 달아주었겠는가. 빨간 눈 검정 고무 장화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엄마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났다. 그래서 언젠가는 꼭 고무 장화 한 클레를 장만하려고 다짐했다. 그런데 삼면팔방이 아스팔트로 쫙쫙 뻗은 연길에서 고무 장화를 신고 나가면 다들 이상한 눈길로 쳐다볼 것 같아 그 생각을 억누르며 참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으로 신발을 주문하려고 이것저것 훑어보던 중 예쁜 색상의 고무장화가 알고리즘으로 튀어나왔다. 장화를 보는 순간 눈앞이 반짝해났다.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등 색깔이 너무 예뻤고 목이 길거나 짧은 등 다양한 양식도 죄다 마음에 들었다. 이 중에서 유독 앙증맞은 동물 캐릭터의 고무장화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 가운데서 상가무리 모양의 예쁜 거무장화를 주문했다. 그 거무장화가 바로 오늘 도착한 것이다. 나는 택배원의 전화를 받자마자 번개같이 달려가 버무를 건네받는 듯 두 손으로 받쳐들고 집으로 달려왔다. 엄마, 장화를 신고 저 화장실에서라도 한번 걸어보세요. 딸애가 새물새물 웃으며 걸려쳤다. 전 생각인데? 딸애의 말에 방금까지 화창한 날씨 탓을 하고 있던 나는 반색하며 벌떡 일어났다. 예쁜 장화 속에 조심조심 발을 밀어넣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사뿐사뿐 걸어봤다. 딸애는 해족 그리며 뒤따라 들어와서 바닥에 수돗물을 틀어주어 졸졸 흐르게 했다.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밟으며 자박자박 걸어보니 그 소리는 빗내리는 거리를 긋는 듯 귀마쩍게 들려왔다. 아이처럼 마냥 좋아하는 나를 보며 딸애는 눈물을 찔끔 흘리며 웃어댔다.

다음에 비가 오는 날이면 남들의 시선 따위는 의식하지 않고 고무 장화를 신고 거리에 나가 활보하리라. 엄마의 사랑이 보슬비가 되어 내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다독인다는 생각을 하면서 비에 내 몸을 그대로 맡겨버리라. 비 오는 날이면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더욱 사무치게 그립다.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검정 고무장화. 오늘은 김천녀님의 작품을 만나봤습니다.

네, 첼로를 다루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악기는 평소엔 줄을 풀어둬야 합니다. 매일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면 현이 늘어나고 진동이 무뎌집니다. 오히려 연주 직전에 서서히 저어 올릴 때 깊은 울림이 살아난다고요.

네, 첼로가 우는 법을 배우려면 우선 그 수를 풀 줄 알아야 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닷없이 화가 치밀거나 짜증이 늘어날 때, 자주 체하거나 두통이 느껴질 때는 우리 몸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잠시 멈춰 힘을 빼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금 과로하는 건 아닌지, 무언가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가장 깊이 울리는 자는 스스로를 풀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라는 것을 나무 울림통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무척이나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싶을 때는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쉼의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뉴스입니다. 현재 피서 관광 시장의 열기가 전면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정여행의 2026 피서 관광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성은 고위도 지역의 천연 시원함이라는 리점을 바탕으로 전국 관광객들의 여름철 피서 최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피서 관광 예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할빈은 장거리 피서 관광지 중 6위에 올랐습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기온과 풍부한 인문, 역사적 자산 덕분에 할빈은 현재 편안하고 여유로운 느린 리듬의 심층 관광에 더욱 적합한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할빈을 방문하는 피서 관광객 중 30에서 45세 연령층 가족 단위 관광객이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더 많은 젊은 층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할빈은 올여름에도 새로운 즐길거리와 체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할빈에서는 새로운 피서 시나리오가 테마파크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도에서는 야간 공원이 무료로 개방되어 관광객들이 낮에만 즐기던 방식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즐기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송화강변에는 캠핑 인파가 점차 늘어나 여유롭고 쾌적한 여름 풍경을 연출합니다. 빙설대세계 몽환빙설관에서는 올여름 피겨쇼와 3D 빙설 경관이 동시에 선보여 관광객들에게 더욱 몰입감 있는 역시즌 체험을 제공합니다. 할빈과 함께 명단에 오른 신주 북극마카는 전국 여름 피서 인기 현중 7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마카는 피서 공간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경 지역 경관 감상, 별빛 감상, 레저 등 생태적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젊은 층 관광객들의 피서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마카는 오로라 록 콘서트, 시골 여름 밤 공연, 모닥불 카니발 등 특색 있는 테마 행사를 잇따라 선보이며 젊은 층 관광객들의 체험 만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춘과 오대련지가 조성한 산림광산온천건강휴양코스는 중장년층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여름 이춘 림해기석관광지는 새로운 산림요가, 숲속명상, 산림태극권 등 몰입형 건강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오대련지 관광지는 특색 있는 온천건강휴양으로 대규모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비자 정책 시행 후 풍경구는 연인원 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근데 철려시 가신우도 곡물재배합작사와 방정현 가정농장 두 곳에 신형 농업경영주체가 입선됐습니다. 이들이 혁신적으로 구축한 한랭지 새우벼 양식을 통한 농민 련합치부 1, 2, 3차 산업 융합발전 모델이 전국에 널리 보급됐습니다. 올해 우리 성은 표준화되고 융합화된 벼 어패류 경영 주체를 더 많이 육성해 산업사슬을 꾸준히 연장하고 가치사슬을 고도화함으로써 북방 한랭지 벼 어패류 복합 양식 산업 공동치부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2026년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할빈시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쇼트트랙 청년 캠프가 할빈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 14개국 및 지역의 53명 청소년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캠프에는 국제 빙상 종목 전문 지도자 자격을 갖춘 6명의 코치가 배치돼 체계적인 전문 기술 훈련, 경기 규칙 교육, 실전 훈련 등을 전개함으로써 아시아 쇼트트랙 청소년 인재 대우를 탄탄히 다지고 아시아 빙상 스포츠 교류 및 상호 학습을 심화할 예정입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흑룡강성 자유무역시험구 흑하 지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7.4% 증가하며 성내 성장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류 속도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 덕분에 현재 흑하는 전국 러시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주목하는 명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수사 분야에서 최도식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탄피 하나로 그는 자욱한 안개를 헤쳐나갈 수 있고 반쪽 지문으로 진범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백전백승으로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운 그는 중국 경찰계의 정혜신침으로 불립니다. 이른 아침 흑룡강성 공안청 형사기술총대 흔적감식지대의 핵심 요원 몇 명이 서둘러 최도식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연구 중인 총흔적 표본 과제가 핵심 단계에서 막혔기 때문입니다. 후배들과 대화하는 중 최도식은 단번에 무시됐던 핵심 디테일을 찾아냈습니다. 현재 92세의 최도식은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지난달만 해도 공안부의 의뢰를 받아 사마에서 발생한 오래된 총기 사건의 진단을 맡았습니다. 현장에 남은 탄피의 미세한 긁힌 자국 하나로 최도식은 단번에 총기 종류를 특정했고 수년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사건은 순식간에 서광을 맞이했습니다. 고아에서 우리나라 1세대 형사기술 경찰로 성장한 최도식은 70년의 경찰 근무 생활 동안 1200여 건의 중대 사건 수사에 참여했고 7천여 점의 흔적 물증을 감정하며 단 한 번의 오류도 내지 않았습니다. 백보산 사건은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북경과 신강에서 잇따라 발생한 초대형 총기 사건 현장에는 변형된 탄두와 탄피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도식은 2박 3일 동안 실험실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두 지역의 탄피가 같은 8일식 소총에서 발사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은 천리 떨어진 단서들을 하나로 엮어 흉악범 백보산을 특정하는데 관건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이후 흔적을 보고 총을 알고 탄을 보고 사람을 안다는 것으로 경찰계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전국에 이름이 알려진 반쪽의 혈흔 지문 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두 번 체포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두 번 석방된 사건입니다. 당시 70대에 가까웠던 최도식이 사건을 맡은 뒤 수백 장의 지문 카드에서 7곳에 숨겨진 류사 특징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새로운 표본을 채집해 다시 9곳의 안정적인 특징점을 발견하고 마침내 범죄자를 법의 심판에 맡겼습니다. 생명에 대한 이 같은 경외심 덕분에 최도식은 또 다른 중대 살인 사건에서 또 한 번 사건 해결에 유력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피해자 체내에 남은 유일한 단서인 용의자 손톱 하나로 최도식은 용의자 신원을 밝히는 증거를 찾아냈으며 당시 국내에는 손톱으로 신원을 특정한 선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이로운 대사건들을 해결한 것보다 후배 경찰들이 더 경외하는 것은 최도식이 수십 년간 한결같이 지켜온 헌신입니다. 심한 백내장을 앓으면서도 그는 늘 고통을 무시하고 아홉 날이나 밤낮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92세의 최도식은 여전히 최신

신디지털 흔적 감식 기술을 자습하며 총흔적 자동 식별 시스템 등 여러 성과를 잇따라 개발해 국내 여러 분야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또 일생의 사례들을 책으로 엮어 아낌없이 신세대 형사, 수사, 경찰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73번째 시간입니다. 간부들은 격분하고 긴장된 기분이 휩싸여 서로 마주 쳐다보며 어정쩡해서 오래도록 침묵을 지켰다. 덕순 아바이가 희생되고 옥추 또한 행정촌의 촌장으로 소환되어 가서 왕관장의 촌장과 당지부석에는 경림이 겸임하였다. 서당 공부를 한 그는 중년 나이에 정직하고 제길손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성질이 고지식하고 사업에서 전개력이 부족하였으며 주관적으로 처리해버리는 일이 많았다. 화자의 일은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파문을 일으켰다. 대다수 사람들은 화자에 대하여 격분을 표시하였고 동정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 바로 이런 형편에서 간부들은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회의를 소집하였다. 어머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세한 내막을 간부들에게 빠짐없이 이야기하였다. 그는 마을 간부들이 당장 방도를 찾아 화자를 구원하고 이 사실을 구해 제기하여 결론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횡포한 그 로파가 화자를 어떻게 대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생각과는 달리 간부들의 다수가 화자와 로기를 동정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몹시 분노한 태도로 이 사건 자체가 끼친 나쁜 영향과 옳지 않은 점만을 강조하였다. 이에 어머니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분하여 회의장을 뛰쳐나와 버렸던 것이다. 사실 그는 간부도 아니고 간부들의 일에 간참한 적도 여지껏 없었다. 이번에는 이 일로 하여 너무나 가슴 아픈 나머지 회의에 참석하였던 것이다. 어머니가 나간 뒤 간부회의에서는 옥자 등 몇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림의 주장에 따라 그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여느 때와 같이 배틀에 가서 앉았다. 무명도 명주같이 짜내던 그의 두 손이 오늘 저녁에는 별나게 굼떠서 실이 자꾸만 끊어질 뿐 아니라 북도 잘 나들지 않고 바디도 웬일인지 아래로 떨어졌으며 배틀도 이전처럼 고르론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것은 흉악한 그 로파에게 긁힌 상처가 따끔거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격분으로 하여 가슴앓이가 도져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착한 화자가 아직도 눈물을 머금고 자기에게 애원하는 것만 같았고 또 그 포악한 로파가 악독한 욕설로 화자를 윽박지르는 듯 짚어 속이 끌어번졌다. 다시 말하면 화자의 운명에 대한 걱정이 이 어머니의 마음을 꼭 틀어잡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도 속이 답답하여 일선을 멈춘 어머니는 눈썹을 꼭 모아붙이고 배틀에 걸어놓은 등잔불을 몽하니 지켜보았다. 한동안 지나서야 그는 강심을 먹었다.
1: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의 일이니 기어코 도와나서겠다. 끝까지 간섭할

0: 어머니는 아침을 먹으며 딸에게 당부하였다.
1: 자, 수자야, 먹고 남은 밥을 솥단에 넣어둘 테니 점심에 돌아오면 덮여서 동생하고 같이 먹어라. 알았냐?
2: 어머니, 어디 가나요?
0: 수자가 물었다.
1: 구에 다녀오겠다.
3: 어? 엄마, 가지 마라. 엄마를 못 가게 하겠어.
1: 아이고.
0: 덕견이는 어머니 무릎에 기대고 앉아서 응석을 부렸다.
1: 아, 다 큰 녀석이 아직도 날 떨어지지 못하냐? 저녁에 돌아온다.
3: 그럼 나도 엄마 따라갈래. 응? 엄마.
1: 참, 고집 부리지 마라. 넌 공부를 해야 하지 않니?
3: 아니, 엄마. 하루 안 해도 일 없어. 난 엄마와 같이 누나 보러 갈래. 응?
0: 덕견이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어머니 몸에 매달렸다. 어머니는 그를 끌어내리고 반찬을 집어 그의 밥그릇에 놓고 젓가락을 쥐어주었다.
1: 자, 빨리 먹어. 학교 갈 때가 다 됐다. 말 잘 들어, 응? 덕견아, 이젠 엄마 떨어지는 걸 좀 배워라. 한평생 엄마를 지키고 있을 수 없지 않니? 내가 죽으면 넌 어떻게 하겠니?
3: 엄마는 죽을 수 없어. 계속 살아있지 뭐.
0: 덕견이는 천진하게 말하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아이의 기색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쓴 웃음을 지었다.
2: 어머니, 구에 가자면 길이 멀고 온통 산길인데 힘들지 않아요? 제가 하루 허가를 받고 갔다 오죠.
0: 수자는 벌써 어머니를 아낄 줄 알았다.
1: 괜찮다. 쉬엄쉬엄 가지 뭐. 넌 이 일을 해내지 못해. 꼭 내가 가야 한다.
2: 무슨 일인데 그렇게 중요하나요?
0: 수자는 눈이 울렁해서 물었다.
1: 화자 고모 일이다.
2: 그것도 어머니가 뛰어다녀야 해요?
1: 뛰어다녀야지.
0: 어머니는 정색해서 딸에게 말하였다.
1: 수자야, 너도 명심하거라. 좋은 사람을 위하는 일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대에 나서든 그런 일은 좀 고생을 하더라도 꼭 해야 한다. 두려워도 말고 게을리 해서도 안 된단다. 알겠냐?
0: 수자는 알아들은 듯도 하고 어리둥절해하는 듯도 한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애들을 보낸 뒤 설거지를 끝낸 어머니는 깨끗한 조고리를 꺼내 여입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두 번 쓰다듬어 모아서 머리 쪽을 꼭 잡아매였다. 그가 막 문을 나서려 하는데 수자가 헐떡거리며 달려들어와 그의 옷소매를 붙잡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질렀다.
2: 어머니! 어머니! 저리 돌린대요. 로기 아저씨를 저리 돌린대요.
1: 뭐?
0: 저리 돌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는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급히 수자를 따라 고리에 나섰다. 포승줄로 오라를 지운 로기가 머리에 흰 종이로 만든 꽃갈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 위에는 목으로 크게 난 망난이라고 씌어져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 창피스러워 고개를 숙였다. 회의하던 사람들은 모두 혼란에 빠져 급급히 밖으로 쓰러 나왔다. 아이를 안고 온 행디 어머니는 어머니를 보자 급히 다가와서 눈두덩을 붉히며 침통하게 말하였다.
4: 아니, 아주머니, 이걸 어쩌면 좋아요? 정말 너무 불쌍하구만요.
0: 어머니는 눈앞이 흐려졌다. 그는 무척 힘을 들여서야 겨우 경리미를 찾아내어 다짜고짜 질문하였다.
1: 경리미, 자네 이건 무슨 짓인가?
0: 경김은 어머니가 나들이를 가려는 듯 군데군데 기웠으나 깨끗이 빨아 풀을 빳빳이 먹인 남색 무명 소고리를 입고 나온 것을 보고 속으로 이상해하면서도 얼굴엔 곧 웃음을 띄웠다.
5: 아주머니, 어딜 가렵니까? 아이가야 알고 계시지 않아요? 바로 그 일 때문이지요.
1: 아내, 자네보다 더 잘 알고 있네. 경림이, 앞뒤를 잘 생각해 봤나? 아, 구해 물어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5: 아니, 이까지 일을 상급에 물어볼 게 나요? 아, 뻔한 건데요, 뭐. 군중들의 이연이죠. 그들은 벌받아 마땅하다니까요.
0: 경림이는 얼마간 벨이 틀렸으나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을 지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욱 모여들었다. 로기를 끌고 가려던 민병도 그 자리에 멈춰섰다.
1: 자넨 촌장이네. 책임을 져야 하네.
0: 어머니는 화가 덩해 자신을 억제 못하고 로기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다.
1: 이 사람이 누군가? 어? 아주 착한 사람이지. 그리고 화자는 훌륭한 간부고. 그가 사업을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 로기는 수연이 아버지를 구원해낸 우리 집의 은인일세. 아, 그래 자넨 화자 시집의 것들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보지도 못했나? 말해보게. 고생한 사람을 이렇게 굴다니. 아, 양심이 캥기지도 않아?
5: 뭐요? 아, 아주머니.
0: 경림이도 부하통이 터졌으나 간신히 억제하느라고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5: 아, 그렇게 말씀해서 안 돼요. 아, 그래, 그들이 사토한 게 오라요? 마을 사업에 영향을 끼친 게 오라요?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무슨 꼴이 되겠어요? 아주머니, 공적인 일은 원칙적으로 처리해야지. 인정사정에 끌리면 안 됩니다.
1: 인정사정이 끌리다니.
0: 어머니는 인정사정이란 말에 모욕을 느끼고 무섭게 성을 내었다.
1: 경림이, 자네 누굴 인정사정에 끌린다고 말하나? 그래, 그가 사람을 구원한 게 거짓인가? 그게 잘못인가? 나도 그들이 다 옳다고는 말하지 않았네. 난 자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을 따름이네. 난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게 간참하자는 거네.
5: 아주머니,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항일 가족이라는 턱을 대고 아무 말이나 망당하지 마십시오. 난 촌장입니다. 나에게는 이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0: 경기민은 화가 울컥 치밀어 큰 소리로 외쳤다.
5: 강요! 거래 끌고 나가!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어.
0: 어머니는 머리카락 끝까지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두 손도 신경질적으로 후들거렸다. 온몸의 상처자리가 불로 지지는 듯 따끔거렸다. 이마에 식은 땀이 쫙 내배였다. 우두커니 서 있는 취약한 어머니가 얼마나 가엾게 보였는지 마음이 오진 몇몇 중년 아낙네들과 행리 어머니가 다가와서 그를 부축해 주었다. 행리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가슴 아파하며 권하였다.
4: 저 아주머니, 우리 집이 가까우니 좀 들어가자요.
0: 어머니는 덤덤히 그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이 가엽고 허약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의 마음을 행리 어머니와 다른 아낙네들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성익하시지 않아 속으로 말하였다.
1: 내가 항일 가족이라는 걸 턱대고 사람을 업신여겼던가? 아니다, 없다. 그런 적은 털끝만큼도 없다. 난 자기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는 생각은 가져본 일도 없다. 나 같은 러파가 무엇이길래? 그저 아들딸이 혁명에 나선 것을 기뻐하고 달갑게 여길 뿐이다. 내가 이 일에 참견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그저 보고 스칠 수 없기 때문이다.
0: 그는 으드득 이를 사르물고 입을 꾹 다물었다. 입귀에 깊이 패인 가는 주름살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는 고개도

0: 돌리지 않고 구로 뻗은 길을 따라 고추 걸어갔다. 12월이 되는 산길에 어머니는 몹시 지쳤다. 구에 도착한 그는 시큰거리는 다리를 끌다시피 하여 사무실 문턱을 넘어섰다. 자그마한 두 발은 땅을 디디고 설렘도 못하게 퉁퉁 부어올랐고 입으로 뜨거운 김이 내뿜겼다. 부구장 덕성이는 어머니가 온 것을 보고 놀랍고도 기뻐서 마주 다가왔다. 그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걸상에 앉히고 더운 물을 곱부에 따라주며 친절하게 물었다.
1: 작은 어머니, 어떻게 왔어요? 그 먼 길을 꽤 걸음만 납니까? 몹시 지쳤군요.
2: 아직은 걸을만 하다.
0: 어머니는 땀을 훔치고 나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독성이가 한 젊은 여자와 담화 중인 것을 보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2: 독성아.
1: 네.
2: 너희들의 일이나 봐라. 난 영천이네를 찾아가겠다.
1: 조급해 말아요, 작은 어머니. 먼저 숨이나 돌려요. 그들은 거리 북쪽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저도 방금 거기서 왔어요. 좀 쉬시고 우리 함께 가자요. 작은 어머니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견을 내놓으라요.
0: 그는 다시 그 젊은 여자에게 말하였다.
1: 계속하오, 부녀 회장.
0: 그 젊은 여자도 발그레한 얼굴에 아직 땀방울이 마르지 않은 것을 보아 도착한 지 오래된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새빨간 입술을 오므리고 어머니를 향해 방긋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3: 바로 이렇게 되어 우리도 자세한 내막을 모르므로 민병들을 시켜서 그 흉포한 로파와 그 집안 악당 몇을 붙잡았어요.
0: 어머니는 땀을 들이며 자기가 가져온 일을 어떻게 구애하려고 자기의 견해는 어떻게 말할까 하는 생각에 골몰하다 나니 그들의 이야기에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그 여자의 말은 그의 귓속을 파고들며 그의 마음을 옥죄였다. 그는 여기까지 듣고 나서 급히 한마디 물었다.
2: 누굴 말아? 화자일이 아니오?
3: 네, 그래요. 어머니도 그를 알아요?
0: 젊은 색시는 얼마간 오리둥절하여 되물었다.
1: 작은 어머니, 이 동호는 산남마을 부녀회장입니다. 화자 고모의 그 시집이 있는...
2: 알겠다. 덕성아, 나도 바로 그 일로 해서 왔다.
0: 어머니는 화자의 전후 사용과 마을에서 소리 돌리는 일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큰 여자에게 다급히 물었다.
2: 어서 말해줘. 지금 화자는 어떻게 됐소?
0: 화자는 안폼네 무리한테 끌려 왕관장을 나온 뒤 길에서 나귀가 들까불고 그들에게 줄곧 매까지 맞으며 시달림을 받다 나니 병이 한결 위중해졌다. 안폼과 그 무리들은 또 화자를 때리며 남자가 누군가를 따졌으나 화자가 죽어도 입을 열지 않아서 안폼은 더욱 악이 받쳐 깨끗거렸다. 마을 간부들은 내막은 잘 모르나 그 지주집이 매우 악독하고 완고하며 또한 화자는 왕관장의 간부인데 그대로 있다간 꼭 무슨 일을 칠 것 같아 그 못을 높아와 그 무리 몇을 잡아가두고 부녀 회장은 이른 새벽에 구로 달려왔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7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복더위를 시원하게 달려주는 노래 돌나라 약수였습니다. 고향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것은 고향이란 단어에는 수많은 그리움과 추억이 깃들었기 때문입니다. 타양에서 사시는 분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곳 생활에 적응하면서도 왠지 고향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고 하는데요. 천리 타양에서 기차의 고동 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바라보면서도 마냥 떠오르는 것이 고향 생각이고 부모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정아 마당은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고향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초록빛 노래를 감상하면서 고향

0: 군천시에 거주하는 리영숙 어머님이 동창들에게 보내온 영상 메시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군천시에 살고 있는 그 리영숙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 학창시절을 떠올리라면 그 학창시절이 꿈 많고 즐거웠던 그 교성생활을 예, 떠올릴 것입니다. 이젠 저도 예, 한갑 나이가 지나서도 예, 그제날 그 교성생활이 그리워 나기도 하지만 정 많고 인정 많은 동창들이 더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예, 요촌 한마당을 통해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부모 없이 자란 저를 예, 항상 관심해주고 예, 생각해준 동창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예, 노래 한 곡 요청하렵니다. 항상 보고 싶은 동창들아, 우리 함께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유쾌하게 행복하게 보내자. 동창들아 사랑한다. 화이팅.
0: 네, 그럼 리영숙 어머님과 모든 동창들이 만년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훈추는 내 사랑하는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0: 인간은 산 좋고 물 맑은 인심 좋은 천혜의 고장입니다. 장춘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군 씨는 해마다 무더운 여름이 돌아오면 동년의 추억이 깃들어있는 고향이 더욱 그리워난다고 했습니다. 김군 씨는 어린 시절 형님과 함께 강가로 가서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강줄기를 따라 풀숲을 헤쳐가면서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잡은 물고기로 만든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요리는 그 어떤 산의 진미와도 비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양에서 근무하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밥상이 그리워난다면서 어머니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즐겨보는 소품 낚시꾼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야, 이게 낚시집이라는 거는 난생 처음인데 이게 또 말이 어디면서 하겠나? 뭐 자리를 알아야 하지.
2: 어, 여기 빤빤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자. 오늘 고기를 좀 잡아야 되겠는데.
1: 아야, 내 부회사에 벌써 무식이고 앉았다. 아, 이 늪에서는 저 자리 저기 명자리인데. 야, 이거 오늘 쇼제들 거지 데리고 와서 소문로 차던 게 이게 틀렸다, 이게 정말. 어떡한다. 아, 물기요. 물기는 게 어떤 게지, 아이, 물기는 게 어떤 게지 모르겠다. 제, 여기 처음인 모양이구만. 그 자리 제일 나쁜 자리요. 저기 저 자리. 아야. 아, 이거 코 긁겠네, 이게 정말. 난 코 걸려도 모르고. 이게 무슨 와는 낚시질하게 와는 빼채질한 거야. 아이, 뒤뒤 보니까 배로 강철 같아. 나 강철이 아야.
3: 아이, 일로 와. 강철이구나, 니. 야, 야, 니가 낚시질 되길. 내가 오늘 좀 배워줘서 한다, 이래 나와. 야, 그래, 그래. 저도 낚시로 왔을까?
1: 그래, 여기는 낚시질 오자. 난 갈라 왔겠니?
3: 야, 항상
1: 말해. 아, 여기다, 여기는, 여기로.
3: 제도에 미쳐서 낚시질한테 내가 낚시질이 되겠어요? 완전 배에서 둘째다 싸우게 되겠어요?
1: 야, 너는 그래 열건 하나 봐야 돼. 뭐.
3: 아, 내 은정이 있었지.
1: 하나 소개해 달래?
3: 금방
1: 줄게.
3: 예, 예.
1: 야, 하마야.
4: 예.
1: 하여라.
4: 예.
1: 새끼 뗄 때 너네를 하나 달란다. 좋겠다.
3: 낚시질 봤자!
4: 오! 알아!
3: 자!
4: 오늘은 우리는 설렁을 내 다 준비를
1: 갔다. 네. 아, 오다! 이거 준비를 해!
4: 빨리! 빨리 오자!
1: 야, 무슨 거야? 뭐? 슈또! 이거 완전 여기다 씻었군요. 슈또! 내 받아!
4: 이렇게 산다!
1: 슈또! 없구나!
3: 야, 무슨 난리랑가?
4: 아이, 얘 죄도 쌍손이라
1: 야, 쌍손이라.
3: 일단 무슨
1: 이게 한국의 옥수대 세 가지 있는데.
3: 예.
1: 이게 케브라. 그다음에 버럭, 하이카브. 그다음에 제일 꼬단 정도 케브로스다. 그러지만 말 이게 케브라가 하이카브 단 얘기 좋아서 이게 제일 최고다, 이게.
3: 아, 근데 케브라인지 아는 게 이게 값이 얼마?
4: 케브라.
1: 비싸지 다. 요거 한 대 한 천 원씩 한다.
3: 무슨 천 원?
1: 놀라게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지금 일본 정세 해가라 하고,
3: 예.
1: 그다음에 한국 정토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에 그다음에 고무배 여지간 또 미국 거 3,000원짜리에서 모두 10만 못 들었다 한 8만이나 들었을까? 그래 그렇다 우리는
2: 8만 원?
1: 어.
2: 이야 8만 원을 집어 하나 사겠다 요. 아 그리고 뭐다 8만 원 가지고 우리 고기를 다 주고 요금에 사람들이 다 잡혔고 한 팩트에 잡혔고 뭐 잡혔고 8만 원
1: 이 길에 낚시질 차고이 원래 수주 가야 된단 말 근데 뭐 차, 아, 지금 낚시질 말이야 고기를 먹는 차원에 사는 게 아니란 말
2: 그래
1: 무슨 차원에 사는가
2: 예.
1: 자기 증인들 높이는 차원에 산단 말이다
2: 증인들
1: 예.
2: 어디가 저거 또 보니까 지금 그저 한 사람들이 몽땅 쳐면 낚시질 다닐 때네
1: 그렇다
2: 어. 그래서 어. 나도 오늘 증인들을 높이자고 요래 어. 낚시질 나오겠다
1: 그랬니
2: 아 진짜 예. 예. 야, 저,
1: 그런데 네 댁에 지금 고기들이 영이 없다.
2: 고기들
1: 사람 가린다.
4: 사람 가리고
1: 모르긴 해도 예. 네 앞에 여기 와서 덜렁덜렁덜렁 올적에 입문 예. 밑에 여기 고기들 싹 무리져 와서 싹 봐서 내마다 봤을 게다. 어찌는가 고기들이 쟁골 타고 왔는가 오도발 타고 왔는가 하얀 타고 왔는가 그래서 그러면 낚싯대가 지금 국산인가 찐콩가 어? 그럼 사자인가 그대기들 작은 소리 모르는 사람인가 세강인어인가 그 다음에 영 인물책에 그 영 쎄게 쎄게 내봐다 본다
2: 영 인물책? 어,
1: 그래 네 인물책에 그 대가?
2: 아니 내 인물이 뭐 어째 내 인물이 뭐 어쨌단 말이야 내 인물 최소한 당긴 게도 당긴 게 나온 게도 나온 게도 그 난 게도 그 난 게도 다 있었다
1: 하여간 너는 앞보다가 두 입 멋있는 나 아이고 뭐냐 그게 그런데 가만있어 이 고기 숍에 가도
2: 고기 숍에 가도 또
1: 하하 이래니까 아이들이 야 지금 우리 노래방에 가서 쇼제들거나 저런 나들 같이 노자 뭐 숍에 아이들 노니
2: 아이 날 지금
1: 그래야 고기들든 말이야 어든 이게 말이야 이 숙부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어진가는 주제를 아이들다는 거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무슨 미끈 무슨 먹을 옥시갈 끈줄 무슨 두배갈 야 날 봐라 봐 하하
2: 이오
1: 한국계다 페리칸 다 큰일나네 킹 멍땅이
2: 정글 이거 오늘 고기 몇 개 잡으면 하나
1: 아 마야 됐다 50근 잡아 뭐라 하겠니 그죠? 한 30근 그죠? 알겠다 30근 30근
2: 30근?
1: 응 어.
2: 이야 제발 그럼 오늘 그 끓여먹고 나머지
1: 난 좀 주시오 한마 제마달라 이렇게 하자 30근 잡게 되면은
2: 네.
1: 자 그럼 이럴 거지 10가지 써가지 말고 똑똑똑똑
2: 저거 줄게 잘 먹겠다 잠깐 야 오늘 30근 잡았어
4: 어.
2: 그 다음에 내가 저 나머지 우리 10가지
4: 써봐 써봐
1: 10가지 써가지 말고 이마 또 니 또 남자에게 더 달란 말 하지 말라
2: 에이
1: 너 우리 아까에는 내가 오늘 갈적에 말 또 잡아올 거면 겁을 내
2: 예.
1: 우리는 빙사지 그저 뭉개 그저 꼴뚜가다 만만지다
2: 만만지 딱 어떻게
1: 야야야야 너는 조자리 부인 명자 된다 조기
2: 응 조기
1: 야 요자리를 요양 차지를 했습니다 요자리를 요거 어떤 문제 없지 뭐 요거
4: 숙도
1: 그렇지 요거 싹싹 이렇게 여기 큰게 모르겠다 또 여기다나 여기야 튀자 튀자
2: 그냥
1: 도차! 도차!
4: 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흘러
1: 허물하다. 똥때 가뜩 나눠볼 적에 부해. 붕어. 그 다음에 수물 쏙 들어가는 잉어. 허물 했더니 부해. 수물 쏙 잉어. 어머, 다 들어두고. 아, 좀 잡아보자. 여자마다 물건이 것도 나서지냐? 아니다. 여자마다게 물건이 된 그건 소라이가 제일하는 게 낚시물 그렇게. 그러면 아이 물개도 오랜 내세방에 다 기다리는 게 낚시꾼이지. 야, 희라고 마을 바른 데라서 부위에 제일 못 쏠다 이거. 벌써 아무 때나 그래도 부시 없이 막는다 이거.
2: 그래도 이 인물 대단히 이 인물 이 인물 최다 이 뭐 잠깐 이리 잠깐 할 때.

0: 전세로 아기로 뛰어야지.
1: 야, 아기보다 부에 잡아서 먹었던
0: 거다, 이봐.
1: 여건이 잡았다, 여건이. 여건이.
2: 그렇다.
3: 야, 제동이. 아, 그래, 아직도 한 마리도 못 잡았은가?
0: 야, 저런 부위나 저런 거 잡아먹으라. 내 지금 이 머리를 내 팔뚝살 잡아서. 그래줄게. 어, 불 좀 그래. 어, 그래줄게.
4: 아, 왔다!
5: 또 왔다!
4: 또 왔다!
0: 제다마지 그게 내가 제일 먼저 쟀다 이런 말이지.
3: 그래, 이때까지 이거보다 더 큰 거 못 잡아봤지.
1: 야, 아기로 한 사람 불러 봐주고라 왔네. 야, 이들이 그 문화탈에서 맞아. 15근 농량자를 잡았던 소문 못 들어?
3: 15근 농량자요?
0: 야, 정작에 고기 15근 농량이라든지 크더라. 얼마일까, 이마? 이마, 이.
1: 애들 뭘까 이제? 맨날 사람들이 더 많이 잡았단 사람이 없을까?
0: 이마! 하실 내 이마, 이마라고 잡아서 이마. 뺏어 뗏어. 나 같이 막 찍겠다. 내가 못 찍게. 야, 말 바로 내서 나는 그거부터는 지금 부의 큰 개고, 인거 큰 개고, 큰 거는 매우 있어라.
1: 매우 있어라.
0: 매우 있어라. 낚시실에 본 민물고기에서 조그만 부들게. 이야, 고기에 고기도 맛있고, 쫀대 허물어. 야! 내가 저따가 쫀대 어찌잖아.
3: 어찌냐,
0: 어찌? 어찌 다 해배우지. 야, 야, 크게 15글자, 15글자. 물러, 물러, 물러, 물러. 이리 받아!
3: 어버시!
0: 야!
6: 어버시!
3: 광철이 사람 궁금하고 잉어를 꾸려놓겠는데 우린 다행히 여기 수학이 광철이 같이 수학이었으면
0: 좋겠다.

0: 한국에 계시는 리에자 씨가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혜자입니다. 7월 12일은 북령강성 개동현 계림향 계림 4대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 유순내의 81세 생일입니다. 어머니는 슬하의 자식 이남 일녀를 키우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지금도 막내 성군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저는 맏딸로서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홀로 계시는 어머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 프로를 빠짐없이 즐겨보시는 어머님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기쁨을 드리고자 노래를 요청하면서 어머님께서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인심 좋은 마을 분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럼 리에자 씨가 류순의 어머님께서 생신을 즐겁게 보내시고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요청한 노래 정다운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고향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더 그렇듯 소중하고 귀중하며 사랑스럽습니다. 훈준 씨의 리미옥 씨는 지난해 여름에 시골의 고향집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길 양켠에 끝없이 펼쳐진 키 큰 옥수수밭, 푸르른 벼파도, 전선줄에 앉아 즐겁게 노래 부르는 새들. 이런 시골의 여름 풍경은 리미옥 씨에게 끝없는 추억을 불러일으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 꽃피는 고향을 요청해 봤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고향은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달려가 안길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리워지는 것이 고향인데요. 고향에는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고 파란 동면이 숨쉰 곳입니다. 네, 그럼 우리의 아름다운 고향이 날 따라 번영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은 본 방송국 블로그와 사이트 연변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 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속담은 예상치 못한 불행이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하늘이 맑고 고요한데 벼락이 떨어지는 상황은 너무나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속담은 불행이 전혀 예상되지 않은 순간에 일어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교훈을 파헤쳐보며 인생에서 이 속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여러 농부들이 있었고 그들은 하루하루 농사에 몰두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았고 특별한 일 없이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 중 한 농부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수였고 그는 농사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 일을 시작했고 저녁이 되어 해가 지기 전까지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밭은 언제나 푸르고 무성한 농작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그의 농사를 잘 짓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장수는 그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장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날씨가 맑고 기온도 적당해 매우 좋은 농사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람은 적당히 불어 농작물이 자라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장수는 밭에 나가 작물들을 가꾸고 풀을 뽑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일에 집중했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날씨가 좋은 것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하늘에 점점 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장수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가 올 것 같긴 하지만 큰 비는 아니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울리며 강한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번개는 마을 근처의 나무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순간적으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도망쳤습니다. 장수는 그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맑고 평화롭던 날 아무런 징후 없이 번개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다니.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며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불행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늘이 맑다고 해서 언제나 평화롭기만 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이 마을 사람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은 예기치 못한 불행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속담은 한마디로 예기치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예고 없이 다가오는 불행이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단순히 불행의 예시를 넘어서 여러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속담은 예상치 못한 불행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씨가 맑고 평화로운 하루였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일상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는 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나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행이나 사고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것은 예고도 없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거나 재정적인 준비를 해두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불행이나 사고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수는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농사일을 열심히 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의 삶은 평화롭고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평화로운 날이 지속된다고 해도 불행이 찾아올 수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누구나 불행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있거나 특별히 잘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행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삶에서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은 불행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늘이 맑다고 안심했지만 갑자기 일어난 불행에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불행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행이 닥친 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불행이나 사고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불행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고 좌절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찾아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욱 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불행은 지나가는 일이다 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벼락이 떨어진 순간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아무런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행이나 사고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불행이나 사고를 경험할 때 그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수 있고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불행이 끝난 후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속담은 인생의 불확실성을 수용하라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하늘이 맑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벼락이 떨어진 것은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그에 맞는 대처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당황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은 인생의 예기치 않은 불행을 비유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비하고 불행을 받아들이며 극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일시적이며 결국 지나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 교훈을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2: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체중 감량과 그 심리적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체중 감량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식단이나 운동 방법부터 떠올리시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오래 지속하고 삶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의 변화는 행동에서 시작되지만 그 행동을 선택하고 반복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체중 감량은 쉽게 지치고 좌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한 변화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심리적 접근의 첫걸음은 스스로를 바꾸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을 결심할 때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는 감정에서 출발하곤 합니다. 거울 속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며 실망감을 느끼는 순간이 동기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단기적인 행동 변화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을 몰아붙이고 자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지금의 나를 문제로 규정하기보다 지금의 나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음식에 의지하게 되는지, 몸의 변화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실패감 역시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계획을 세웠다가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나는 의지가 약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시기에 감정 상태나 환경이 너무 벅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만 보고 자신을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심리적 접근이란 바로 이 지점에서 관점을 바꾸는 일입니다.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 안에 담긴 이유와 맥락을 살펴보고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체중 감량은 단순히 몸무게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마주하게 되고 때로는 불편한 감정과도 직면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식을 찾는 습관, 외로울 때 과식하게 되는 패턴, 성취감이나 보상을 음식으로 대신해 온 경험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심리적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을 단숨에 없애려 하거나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접근은 이러한 패턴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왜 그런 반응이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천천히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심리적 준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일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늘 참아야 하는 사람인지, 실패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수해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이 그 과정을 좌우합니다.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해야만 변화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체중 감량은 부담과 압박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할수록 선택 하나하나가 처벌이 아닌 돌봄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체중 감량은 고통스러운 과제가 아니라 삶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전환됩니다. 이처럼 체중 감량을 위한 심리적 접근의 첫 단계는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비난하지 않고 과거의 선택을 후회로만 보지 않으며 앞으로의 변화를 강요가 아닌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지는 않을 수 있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체중 감량은 단기간의 목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정립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의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보다 이해이며 통제보다 수용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체중 감량을 위한 심리적 접근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감정과 행동의 관계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욕을 의지의 문제로만 여기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행동을 이끄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단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거나 지친 하루 끝에 과식을 하게 되는 경험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음식은 오랫동안 위로와 안정의 역할을 해왔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기능을 사용해왔습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을 위해 이러한 행동을 단순히 억제하려 하면 마음은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심리적 접근이란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배고픔이 아닌데도 무언가를 먹고 싶어질 때 그 욕구를 즉시 거부하기보다 지금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루함인지 외로움인지 긴장인지 혹은 단순한 피로인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 과정은 감정과 음식 사이에 잠시 멈춤을 만들어줍니다. 이 멈춤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차 감정과 행동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고 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선택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중 감량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극단적인 생각 패턴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졌다고 느끼거나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아예 포기해버리는 태도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만듭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만들고 결국 반복적인 좌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적 접근은 완벽함을 목표로 삼기보다 조정과 회복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한 번의 선택은 전체 흐름을 결정짓는 사건이 아니라 그날의 상황을 반영한 하나의 순간일 뿐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또 다른 심리적 요인은 비교입니다. 타인의 변화 속도나 결과를 보며 자신을 평가하게 되면 현재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체중 감량은 각자의 삶의 환경과 감정 상태, 경험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누군가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내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실패가 아니라 개인의 특성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접근을 위해서는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나의 변화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몸과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역시 체중 감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몸을 통제해야 할 대상이나 부끄러워해야 할 존재로 인식할수록 몸의 신호를 왜곡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충분히 좋지 않더라도 그 선택을 한 나를 비난하지 않는 것,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체중 감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게 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심리적 접근의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조금 더 유연해지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함은 느슨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을 위한 조건입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고도 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경험은 체중 감량을 삶의 부담이 아닌 일부로 자리 잡게 만듭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심리적 접근의 마지막 단계는 변화한 태도를 일상 속에서 유지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나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을 하나의 목표로만 여기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모든 노력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체중 감량은 도착점이라기보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이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평가나 일시적인 결과보다 스스로 느끼는 안정감과 균형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반복할수록 변화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신뢰를 쌓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계획을 세우고도 지키지 못했던 경험 때문에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접근을 통해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조정해 온 과정 자체가 이미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모든 선택을 완벽하게 해내지 않아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 체중 감량은 더 이상 불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관리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돌봐야 할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 선택의 기준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재정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중 감량을 오직 외형의 변화로만 평가하게 되면 작은 변동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일상에서의 편안함, 음식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 정도, 몸의 신호를 존중하며 선택할 수 있게 된 변화들을 함께 바라보면 과정 자체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합니다. 나에게 맞는 속도와 방향을 알고 있다는 감각은 체중 감량 이후의 삶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체중 감량 과정에서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커지거나 환경이 바뀌면 누구나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접근에서는 후퇴 또한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한 번의 흔들림이 모든 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감량을 위한 심리적 접근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체중이 줄어들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은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이루어지는 체중 감량은 억압이나 불안이 아니라 돌봄과 선택의 연속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를 적대하지 않고 협력하게 될 때 변화는 더 이상 버거운 과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체중 감량을 위한 심리적 접근이란 자신을 바꾸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체중의 변화를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어 앞으로의 선택들을 조용히 지탱해 줄 것입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오늘은 대서입니다. 네, 아나운서 현국화의 듣는 24절기 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서는 24절기 중 12번째 절기이며 클 대자와 더울 서자로 이루어졌으니 큰 더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대서는 삼복에서 중복 전후에 드는데 1년 중 제일 무더운 시기로서 기온이 제일 높다. 이때에는 농작물이 빨리 자라는 반면 적지 않은 지방에는 또 가뭄, 수재, 풍재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기도 한다. 대서에는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는 속담이 나타났다. 창박 아름드리 나무에서 매미들이 목청을 다해 마지막 합창을 부르고 있다. 우리말에 대한이 소한네 집에 놀러 갔다 얼어 죽었다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이 경우와는 달리 대서는 소서보다 퍽 더 무덥다. 이때엔 적지 않은 지방들에서 열대야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대서에는 반딧불이 나타난다. 반딧불의 종류는 2천여 가지에 달하는데 수생류와 육서류 두 가지로 나뉜다. 육서류 반딧불은 마른 풀에 알을 쓸어 놓는데 대소절기이면 알에서 반딧불이 까난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풀이 썩어서 반딧불로 변했다고 여겼다. 중국의 저명한 조선족 시인 조룡남 선생의 동시가 떠오른다. 반짝반짝 반딧불 손뼉 치면 온다야. 파란 전등 켜고서 한들 한들 온다야. 대서절개는 공기 중에 습기가 많아 쩍하면 장대비가 억수로 퍼붓는다. 열대 폭풍과 태풍의 파괴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기온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절기가 점차 가을을 향해 변해가게 된다. 대서에는 곡식이 밤낮으로 여문다는 말이 있다. 이모작을 하는 우리나라 일부 지방에서는 이 시기에 바로 얼벼를 수확하는데 이때 적시적으로 수확해야 후기에 비바람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소출을 높여 풍작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모작 늪벼를 제때 심어 충족한 생장 시간을 얻을 수 있다. 민간에는 초복엔 물만두, 중복엔 밀국수, 말복엔 밀전병이란 말이 있다. 입맛이 떨어졌을 때 물만두로 입맛을 돋구는 것도 좋고 이열치열의 도리로 뜨거운 밀국수를 먹는 것도 좋으며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밀전병을 만들어 먹는 것도 좋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다.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를 달래고자 시원한 냉면을 찾고 있다. 삼복철 무더위엔 천하 장사 따로 없다. 시들해진 심신을 달래줄 음식으로는 아마도 우리 민족의 시원한 냉면이 이 세상의 으뜸일 것이다. 시원한 냉면 먹으러 가자.

여름의 마지막 절기인 대서입니다. 네, 종이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더위, 습기, 열은 서로 엉켜 양기를 상하게 하고 진액을 소모하며 내장 기능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관리 그리고 질병 예방에서는 주로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습기를 제거하며 열을 내리고 더위를 식히며 양기를 보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네, 중국중의과학원 서원병원 신장병과 부점의사 량영은 대서절기에는 무덥고 다습하여 인체의 양기가 고온과 함께 체표면에 흩어지게 되기에 신체 내부 특히 비위의 양기가 부족해져 식욕 저하, 소화불량과 설사가 나타난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습기가 무겁고 탁하며 끈적거려 비장과 위의 운화 기능을 방해하기 쉽고 복부 팽만감, 사지 무거움, 황리퇴를 유발합니다. 더위가 마음속에 스며들면 쉽게 화를 내고 불면증, 입과해 궤양이 생기기 쉽습니다. 네, 고온은 또 심신을 방해하여 초조하게 만들고 주의력이 산만해지게 합니다. 자꾸 실책을 범하게 돼 나답지 않아 이대로는 하지만 절대 식단 조절은 담백함을 위주로 하고 습기 제거도 병행해야 한다며 량영 의사는 수박, 녹두, 동과, 여주, 연근, 오이 등 열을 내려주는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거나 양매탕, 산매탕 등의 음료를 마셔 더위를 식힐 것을 권장했습니다. 네, 벙룡, 율무, 팥, 흰 렌틸콩, 참마, 가시, 련밥 등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습한 식재료로 죽을 끓이고 적당량의 생강, 진피, 들깨 등을 섭취하여 비장의 습기를 제거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은 연한 소금물이나 쌀국을 마실 수 있고 예, 기름진 것을 피하고 과식, 단 음식이나 찬 음료를 피해야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또한 이 시기에 더위를 피하고 온도를 낮추되 에어컨의 찬바람에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낮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밤을 새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즉시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시원한 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하며 네,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 팔당금, 태극권 등의 운동을 통해 약간의 땀을 흘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편안한 음악을 듣고 서예를 연습하며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네,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크게 증가하면서 온라인 사기 범죄자들도 이 기회를 타서 같은 도시 친구 사귀기, 게임 복지, 아르바이트 주문서 조작 등을 미끼로 사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달려가 보자. 휴대폰 배터리가 부족하다며 전화시계를 빌리는 사기. 네, 최근 허남성 회화시 숙포현 공안국 흥룡파출소는 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카드 도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난당한 전화카드는 전화사기 등 범죄활동에 사용되었습니다. 네, 조사에 따르면 4명의 범죄 용의자는 숙포현으로 도주하여 학교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가족에게 연락을 못한다거나 혹은 내비게이션을 빌리자는 등 핑계로 수학생들에게 전화시계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네, 손에 넣은 후 전화시계를 신속하게 분해하여 그 안에 SIM 카드를 훔칩니다. 네, 지난달 이 조직은 숙포현의 한 학교 근처에서 연속 범행을 저질러 네, 20명의 수학생 전화카드를 사취했는데 일부 도난당한 전화카드는 당일 즉시 전화사기에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전화번호가 통신운영사에 의해 동결됐습니다.

경찰이라고 자칭하여 부모 휴대폰을 빼돌리도록 유도하는 사기. 네, 허브 황석 양신 고종 2학년 여학생 성모는 한 단체 채팅방에 가입한 후 자신을 잠복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친구로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함정에 빠져 3일 동안 25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네, 상대방은 그녀의 이름과 신분증 번호를 정확하게 말하며 당신은 인터넷 사기에 연루되어 있고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모는 두렵고 당황하여 요구에 따라 먼저 5천여 원의 생활비를 안전계좌로 이체했고, 이어서 상대방은 이어 그의 어머니 마녀사의 정보를 말하며 어머니의 은행카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즉시 파출소로 데려가겠다고 유혹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석 씨는 어머니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와 문자메시지 인증코드를 사용해 결제 비밀번호를 해제했고, 두 장의 은행 카드에 있던 25만 여원을 모두 송금했습니다. 현실 속의 삶 속에서 우린 늘 지쳐가고 만화 영화의 한 장면. 네, 한편 최근 강서성의 소장 학생은 방학 동안 집에서 새로운 게임의 내부 테스트 자격을 신청했지만 신청에 실패한 후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인터넷을 검색해 내부 테스트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라이브 방송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내부 테스트 자격과 충전 금액이 3일 이내에 효력을 발생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다음날 소장이 연락을 시도했을 때 연락이 끊겼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에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깨닫고 즉시 경찰 측에 신고했습니다. 네, 현재 사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다양한 사기 수법이 존재하니 학생 친구들 모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3불 원칙을 준수하세요. 무료 수령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낯선 친구를 추가하지 않으며 인증번호나 비밀번호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즉시 철칙이 있는데, 즉 협박당하면 즉시 화면을 끄고 즉시 부모를 불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진짜 경찰은 QQ나 유챗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인증코드를 요구하지 않으며 부모 휴대폰으로 조작하도록 시키지 않으며 화면 공유를 부탁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아창적의 세시봉석과 금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아창적의 세시봉석과 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아창적은 손님을 열정적으로 대접하고 노인을 공경하며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여러 가지 훌륭한 전통 예의와 풍속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면 집에 손님이 오면 좋은 음식과 술을 내어 대접하며 손님을 상석에 모십니다. 손님은 술이나 찬물을 받을 때면 감사의 인사를 하고 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밥을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손님은 배가 부른 상태라 하더라도 두 손으로 밥그릇을 받아야 합니다. 물건을 주거나 받거나 할때두 손으로 하는 것은 존경을 표한다고 얘기입니다. 여기서 밥을 권하는 것은 때로는 상징적인 뜻을 가질 때도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노래로 진심을 전달하기도 하며 손님에 대한 환영을 표하기도 합니다. 아창족의 음식 습관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창족은 주로 농경에 종사하며 벼재배에 능합니다. 국경 지역에 사는 아창족은 입사를 주식으로 하고 여기에 고구마, 강냉이 등을 섞어서 먹습니다. 이들은 입쌀가루를 내어 쌀국수 등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쌀국수는 뜨거운 국물에 넣어 먹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식힌 국수를 먹기도 하는데 이런 유형의 쌀국수는 여름에 많이 먹습니다. 아창족은 또 토란을 즐겨 먹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고대의 풍작을 경축할 때 개를 잡고 토란을 먹는 것이 후에 관습으로 고착되었다고 합니다. 그외 아창족의 여성들은 거의 다 두부를 만들 줄 알며 완두콩 가루를 이용해서 녹두묵 비슷한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들의 육식으로는 주로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들수 있습니다. 돼지를 잡은 후 볏짚과 밀짚으로 껍질을 노랗게 될 때까지 그슬리며 이를 깨끗이 씻은 후 작게 썰어놓고는 여기에 초와 마늘, 고추 등 양념을 넣어 쌀국수와 함께 먹기도 합니다. 술은 아창족이 거의 사시장철 마시는 음료수의 일종이며 여성들은 찹쌀로 만든 달달한 술을 즐겨 마시는데 이런 음료수는 술향이 그윽합니다. 어른과 노인들은 도수가 높은 흰술을 마십니다. 대다수의 아창족 사람들은 증류 방법으로 소주를 만들 줄 압니다. 아창족에게는 입담배를 심는 풍속도 있습니다. 와족이나 다이족 등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아창족도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창족의 민간 전설에는 이와 관련된 유래가 전해집니다. 한 집의 모녀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다가 딸이 성인이 되자 얼마 안 되어 어머니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딸이 슬픔에 울음을 끊지 못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3일 낮 3일 밤을 울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날에 무덤에서 담배나무가 자랐습니다. 딸이 갈증을 못 이겨 담배 잎을 뜯어 씹어보니 달콤하면서도 맛이 있는지라 슬픈 마음이 줄고 피로도 가셔졌습니다. 그 후에 딸은 잎담배만 보면 저 세상에 어머니가 떠올라 그 잎을 씹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고 따라서 했고 후에 잎담배를 씹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피로를 없애고 울적함을 달래는 일종의 방식으로 되었으며 손님에게도 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창족의 상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창족은 토장을 주로 합니다. 그러나 나쁜 병에 걸렸거나 여자가 난산으로 죽었을 경우에는 먼저 화장을 하고 다시 관목에 유골을 넣어 토장을 합니다. 마을 밖에서 죽은 사람이 마을 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립니다. 망자는 생전에 아끼던 물건을 순장품으로 함께 넣을 수 있으나 금속 물건은 금기입니다. 하기에 망자가 생전에 해넣었던 금이빨 등도 빼내곤 한다고 합니다. 아창족의 장례는 전문 사회를 맡아보는 사람이 있으며 장반 독경을 하고 추모곡을 연주하며 효가, 즉 효도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아창족의 풍속 금기를 알아봅니다. 아창족은 정월 초하루에 가축을 잡거나 동물을 해치는 행위를 엄금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출산한 후 7일까지는 다른 남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립니다. 아창족의 침실은 정당의 양쪽에 위치해 있으며 노인들이 왼쪽, 다른 식솔들이 오른쪽 방에 기가합니다. 남자일 경우 연장자가 이미 결혼한 손아래 사람의 침실에 들어가지 않으며 미혼 남자들은 곁에 혹은 2층에 기가합니다. 여성은 보통 아래층에서 살며 남자가 1층에 있으면 여성은 위층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자들은 농기구나 연장을 타고 지나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혼약을 취소할 경우 혼인 맹세를 할 때의 사진이나 머리칼 등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는 사진이나 머리칼을 절대 태워서는 안 되며 이를 태울 경우 당사자가 큰 병에 걸리거나 지어는 미쳐버린다고 여깁니다. 아창족은 동성결혼, 즉 같은 성씨끼리의 결혼을 기피합니다. 대릴사위를 삼는 풍속도 있는데 이때 사위는 여자 측의 성씨를 따라야 했습니다. 아창족의 혼례는 3일간 진행하며 신랑은 하객들이 앉은 상마다 찾아가서 사탕이나 찬물을 권하며 이를 다 먹었거나 마신 손님들은 찻잔에 소액의 돈을 넣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창족의 세시 풍속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고춘길 작사, 신광식 작곡, 최성옥의 노래로 우리 가는 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꽃 같은 얼굴은 한철의 가지만 꽃다운 마음은 평생을 지키네. 장미꽃 백송이는 며칠이면 지지만 마음속 한 송이는 백년 향기 풍기네. 아, 우리 걷는 길은 따뜻한 사랑에 웃음꽃 피우고 우리가 걷는 길은 숲노래를 즐기는 기쁨이 있다네. 힘들어도 웃으면 행복 찾아오고요. 허약해도 웃으면 마음은 즐겁네. 혼자 걷는 길에는 그리움만 있고요. 둘이 걷는 길에는 예쁜 사랑 있다네. 아, 우리 걷는 길은 따뜻한 사랑에 웃음꽃 피우고 우리가 걷는 길은 숲노래를 즐기는

이번 주엔 고춘길 작사, 신광식 작곡, 최성옥의 노래 우리 가는 길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뉴스입니다. 종로 선린우호 협력조약 체결 25주년 기념 특별교향악 콘서트가 일전 할빈음악당에서 열렸습니다. 70분간의 음악축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급 예술 자원을 집결해 러시아 사하공화국 국립 크리보샵코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러시아 트베리주 모범주립 레메셰프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오중주 현악단, 할빈 교향악단 등 3대 악단이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3대장으로 구성돼 차례로 전개됐습니다. 제1장 역사의 메아리, 설린의 오랜 평화는 두 나라의 산과물로 이어지고 민심이 통하는 전통적 우위를 예찬했고, 제2장 예술의 운율 교류 문명에 공감해서는 중로 양국의 고전 곡목을 교차적으로 연주해 중로 인문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사에서 특색과 빛나는 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3장 시대의 화음 동행해 멀리 나아가자는 중로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의 대국에 기초해 양국이 손잡고 나아가며 협력해 윈윈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핵심 취지를 해석했습니다. 곡목 편성에 있어서 콘서트는 대등한 존중과 문명 상호 감상이라는 설계 리념을 견지했습니다. 서두는 러시아 측 고전 곡목인 명절 서곡을 선정해 러시아 음악 문화에 대한 경의를 표했고, 종장은 중국 대표적 작품 홍기송을 연주해 중국 문화의 풍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음악을 교량으로 삼아 두 나라의 선린우호와 진실한 상호신뢰의 깊은 우위를 보여주었으며, 예술의 독특한 힘으로 중로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높이로 나아가도록 추진했습니다. 최근 문화관광부가 관광강국 건설 15차 5개년 계획을 정식으로 발행했습니다. 할빈시는 관광허브 도시이자 입국 관광 중점 육성 도시로 지정됐고, 이춘은 중점 관광 도시로, 마카는 특색 관광지로, 야부리는 빙설 관광 리조트 지원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계획은 2030년까지 관광업의 고품질 발전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현대 관광업 체계가 더욱 완비돼 관광강국 건설이 현저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업의 기간산업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고 내수 확대, 취업 촉진, 시장 활성화의 역할이 더욱 발휘되며 관광 및 관련 산업 부가가치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광 공공서비스 체계가 끊임없이 개선돼 대중의 관광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제고될 전망입니다. 계획은 지역 간 관광의 협력 연동을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 관광의 협동 발전을 촉진하며 해양 관광의 발전 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경, 천진, 할빈 등 관광 허브 도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완비하고 승덕, 진황도, 이춘, 소주 등 중점 관광 도시의 종합적인 견인 역할을 적극 발휘하며 숭례, 평교, 마카, 상숙 등 특색 관광지의 차별화된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고품질 관광 공급을 풍부히 하는 측면에서 계획은 빙설 관광에 대해 명확한 배치를 내려 빙설 관광 산업의 협동 발전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북성 숭례, 흑룡강성 야부리 등이 빙설 관광 리조트를 건설하도록 지원하고 집약적 발전을 장려해 종합 효능을 발휘하도록 하며, 빙설 관광 리조트가 단일 계절 운영에서 사계절 운영으로 확장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계획은 대외 및 향항 오문 대만과의 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배치를 내렸으며, 입국 관광 전 과정의 편의화 조치를 더욱 완비하고 전방위적으로 입국 관광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계획은 입국 관광 촉진 계획에서 북경, 천진, 할빈 등을 거점으로 입국 관광 간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입국 관광 중점 도시를 육성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한여름 7월 연장 영업하는 야시장 상권부터 변경통상구 미식장터, 농촌마을축구대회의 뜨거운 경기장까지 흑룡강 전역에서 야간 경제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 지역 소비를 견인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체험을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 여름 할빈 상권은 영업시간 연장 정책으로 야간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송로의 상가 남강점은 영업 마감 시간을 자정 24시까지 연장했으며 30여 개 음식 브랜드에서 심야 세트 메뉴, 한정 할인과 학생 할인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영업 연장 이후 매장 야간 시간 1일 방문객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늘었고 음식 매장 전체 매출은 약 20% 상승했습니다. 600여 메터 떨어진 화원가 력사문화 거리에는 100년 역사를 간직한 러시아식 노란색 건물들이 벚꽃풍 조명 속에 독특한 운치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6월에 접어든 이후 일평균 방문객이 약 1만 명 수준을 유지하며 할빈 야간 경제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할빈 평방구에 위치한 옛 무역 야시장에 방문객이 대거 찾아듭니다. 1939년 조성된 이 상권은 올해 새롭게 활기를 되찾았으며 300개의 로점이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음식 외에도 상시로 무형문화 유산 전시와 문예 공연을 하고 있으며 영업을 시작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벌써 문화 행사를 24회나 개최했습니다. 무원시 조개껍질 모래사장 캠핑장은 올여름 바비큐 뷔페 파티를 선보여 미식, 공연과 모래사장 휴식을 결합해 미각과 마음을 동시에 힐링시킵니다. 스포츠 경기도 야간 경제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흑토지의 뜨거운 열정, 축구의 꿈 지편 2026, 아름다운 향촌 축구 슈퍼리그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편현은 마을 축구 대회 브랜드를 활용해 여름 문화 관광, 자동차 전시 판매 등 행사를 동시 개최하며 경기장의 인기를 소비 활력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밖에 흑하시 애휘구 제11회 쿠무르 축제 현장에서는 초원 일렉트로닉 음악의 밤이 열렸습니다. 여러 민족 군중들이 모닥불을 둘러싸고 다우르족 전통 루리글르무 춤을 함께 추며 웃음소리 속에서 민족 간 화합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중로 양국의 상호 무비자 정책이 연장되면서 양국 인민의 려행 열기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은 일련의 혁신적인 조치를 통해 소통 무장의 업무 간소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할빈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 자체로 개발해 빅령지역 앱을 출시했는데 이 앱은 시중의 일반적인 번역 프로그램과 달리 소비자 권리 보호, 문화 관광 체험, 국경 간 무역 등 분야에 400여 개의 전문 용어가 내장돼 있습니다. 또한 흥룡강성 시장감독, 상가 운영, 외국인 소비 등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겁아우로우, 중앙대가와 같은 현지 특색 단어를 전부 포함시켜 더욱 실용적이고 정확한 번역과 표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 흑룡강성 특색 관광 상품 대회 및 제4회 흑룡강 선물 선발 대회가 일전 할빈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성내 관광상품 분야에서 가장 높은 규격, 가장 넓은 범위, 가장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연례 행사인 이번 대회에는 성내 13개 지구와 시의 우수한 관광상품, 문화 아이템, 무형문화재 수공예품이 총동원됐습니다. 출품된 상품들은 자연 생태 자원과 소수민족의 문화적 요소를 깊이 있게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흑룡강의 지역 특색과 장인 정신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수상 상품들은 흑룡강 선물이라는 성급 홍보 체계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 고위급 회의가 일전 상해에서 폐막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연인원 40만 명 이상의 현장 관람객과 전 세계 177개의 바이어 단체가 모였습니다. 구매 의향 금액은 약 203억 6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진해화가 소파에 조져앉아 속상한 마음을 달래고 있을 때

0: 안정년이 종사전의 손을 끌고 와 거실 앞에 선다.
1: 엄마.
2: 사전아, 이리 와. 앉아.
0: 정사손이 소파에 와서 앉는다.
2: 사전아, 네가 괴로운 거 알아. 헌데 어떤 말, 어떤 일들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자. 육아와 우리 묵지는 죽마고우고 함께 자랐고 지냈어. 둘은 함께 농촌에 8년이나 있었어. 묵지가 놀고 하다가 상하지 않았으면 육아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됐을 거야. 근데 네가 묵지와 결혼하고 육아도 허용리와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차렸어. 오늘 일은 육아가 허용리한테 맞아서 묵지가 떠든 거야. 잠시 흥분한 거라고. 우리 아들은 정리감, 책임감이 넘치는 대장부야. 오늘 묵지한테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우리 집에 온 지 꽤 되는데 고생도 했고 섭섭한 것도 많지. 네가 일편단심으로 묵지를 보살피는 거 다 알아. 우리 온 가족이 다 고마워해. 사조나, 명심해. 너는 한신의 며느리야.
1: 어머니.
0: 진애화의 품에 얼굴을 묻은 종사조는 그동안의 서럽고 억울한 일들을 눈물과 함께 쏟아낸다. 한편 한정연은 침대에 놓은 육아의 이불을 꽁꽁 여며준 후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는다.
1: 고마워. 육아 언니, 언니와 오빠는 이젠 끝이에요? 빨리 자. 늦었어.
0: 이튿날 아침 보채살 같은 햇살이 정원을 밝게 비춰준다. 러금으로 쌓여있는 정원은 한결 청신하고 아늑해 보인다. 잠에서 깬 한정년은 도파를 우로 한껏 뻗어 기시계를 켠 후 고개를 돌린다. 응당 육아가 누워 있어야 할 옆자리가 비어 있고 대신 이불이 정연하게 개어져 있다. 옷을 입고 부랴부랴 아래층으로 내려온 한정년은 정아줌마를 찾는다.
3: 아줌마! 아줌마! 육아 언니는요?
4: 육아?
3: 네.
4: 못 봤는데.
0: 다시 급급히 2층으로 올라온 한정연은 한목지의 방문을 두드린다.
3: 오빠! 문 열어요! 언니가 없어졌어요.
0: 방문을 연 한목지는 말없이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한정연을 바라본다. 진애화가 한 남성 직원을 이끌고 요관의 집으로 찾아온다.
5: 진저희, 이쪽인 것 같습니다. 여기입니다, 진저희.
2: 여기?
0: 진애환이가 마당에 들어섰을 때 빨래를 하고 있던 호영 어머니가 두 사람을 아른채웁니다.
2: 누굴 찾았어?
6: 저기 호용이네 집 맞습니까?

0: 허용이 애미요.
1: 아, 저는 시부르네의 진혜화입니다.
2: 진주임이죠.
0: 시부르네의 진주임?
1: 네.
0: 우리 대형인 왜 쳤어?
1: 육아 때문에 왔습니다.
0: 육아라고? 육아가 왜? 왜 부련회에서 나온 거요?
1: 아들이 육아를 때린 거 모릅니까?
0: 아이고, 그간 정말 못 봤어. 그건 허영이의 일이고 남편이 마누라 때리는 건 당연하오. 제가 안 있으면 그 애를 찾아가.
2: 저 아주머니, 지금 허영이는 어디 있습니까?
0: 우리 아들 출근했지. 다네가 대영을 찾든가 여기 서서 기다리든가, 어?
3: 허용이 어머니는 빨래 씻은 물을 일부러 진혜화와 남성 일꾼의 발 밑에 와락 붓는다.
4: 어머니, 퇴근했어요.
3: 이때 마침 허용이 자전거를 끌고 집마당으로 들어선다.
2: 동지, 허용이 맞습니까?
4: 맞소. 왜 찾아왔어?
2: 시부련회의 진주임입니다. 부련회를 압니까?
4: 아, 아낙네들을 관리하는 데지. 아니, 그런데 왜 나를 찾아왔어? 어?
1: 허용 동지, 말을 좀 점잖게 하. 난 부련을 대표해서 다 말아 왔어. 육아한테 손 찍어보란 건 정말 그릇된 행위여. 반드시 엄숙하게 검토하고 반성하고 또 육아한테 사과해야 하.
5: 사과하라고?
1: 그래, 사과하.
5: 아, 부부싸움이 그쪽에서 왜 끼어듭니까?
1: 육아가 진정이 없다고 마음대로 괴롭히고 손찌검하? 잘 됐어. 불연회는 모든 여자들의 진정이여. 자넨 부녀의 권익을 침범했고 위법이여.
3: 진혜화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허용이 어머니가 손에 쥐었던 빨래를 확 놓고 일어선다.
0: 아이고, 어느 집법을 어겼어? 말 좀 똑똑이야. 어? 도리가 있으면 얘를 마음대로 처리하. 정말 어이가 없네. 우리가 조용히 사는데 누굴 건드렸다고 이러? 그렇게 심심하오? 밥 먹고 할 짓이 없어? 아니, 여기까지 와서 야단치긴 지금 법이라고 했어? 어? 마누라가 온밤 안 들어와서, 어? 인생 같으면 진작 쫓겨났지. 어, 왜 이런 말도 못하오?
1: 이건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들이 육아를 때려서 육아가 뛰쳐나간 겁니다. 모자가 짜고 육아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집에 있을 수 있습니까?
6: 누가 괴롭힙니까? 누굴 말합니까?
1: 손찌검하고 누굴 말했어?
0: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 봤어? 들었어? 불연의 주임기는 당나귀 귀여?
1: 어? 정말 듣기 거북하네요.
6: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나가시오!
3: 허영이 어머니가 침방울을 튕기며 따지고 돌자 허영도 당장이라도 칠 기세로 달려든다. 남성 삼일꾼이 말이자 허영의 손길이 더 거칠어진다. 어머니를 막아 나서던 허영이 사정없이 진혜화를 밀쳐버린다. 그 바람에 무방비 상태로 서 있던 진혜화는 뒤로 엉덩방아를 짚고 만다. 잇따라 남성 삼일꾼에게 달려들었던 호용은 면바로 뒤에 붙어 서 있던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린다.
7: 어머니! 괜찮아요? 진주이! 진주이!
3: 진혜화가 동료의 부축을 받아 가까스로 땅바닥에서 일어서는데 땅의 다인 쪽에 바지 가랭이가 한 뽐 크기로 찢어져 있다.
6: 꺼져! 다 꺼져! 당장 꺼져!
1: 가격은?
8: 뭐예요?
1: 정말 막무가내네.
0: 주임이 아비 없는 집이라
1: 정말 말이 안 통해.
9: 됐어요, 엄마.
3: 진혜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허영이 어머니는 바로 울음을 뚝 그치고 아들을 나무린다.
0: 아, 미쳐버리겠다.
9: 됐어요, 들어가요.
0: 다 육아 때문이야.
9: 관둬요, 괜찮아요.
3: 집으로 돌아온 진혜화는 가방이며 목수건을 아무렇게 소파에 던져놓고 소파에 앉아 다친 손바닥을 어루쏠며 곁에 와서선 종사돈에게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1: 내 말 들어봐. 그 집은 집 지키는 암펌에 무지막지한 망나니야. 정말 돌아버리겠어. 요가도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워? 어떻게 저런 집에 시집 갔을까?
3: 한목지가 목발을 짚고 거실문 앞에 서서 말없이 어머니 진혜화의 얘기를 듣고 있다.
10: 어머니, 어머님은 안.

0: 다쳤어요?
1: 다치진 않았는데 새로 산바지를 버리게 생겼어. 아, 이전에 책에서 봤는데 못된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가 몸에 자살했는데 난 안 믿었어. 오늘 보니까 진짜였어, 진짜야.
2: 거실문 앞에 선 채 진혜화의 말을 듣던 한목지가 말없이 발길을 돌려 마당으로 나간다. 이를 발견한 종사손이 급히 한목지의 뒤를 쫓아간다. 진혜화는 그때까지도 놀라움에 펄렁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혼잣소리처럼 중얼거린다.
1: 내 말 들어봐. 저런 사람은 조직에서 톡톡히 처분해야 돼. 악은 악으로 다스려야지.
2: 종사조는 대문을 나선 한목지를 막아선다.
3: 어디 가려고요?
4: 산책하려고.
3: 거짓말. 허영이 때리러 가죠? 잘 들어요. 못 가요.
4: 내가 뭔데 미쳐?
3: 이 몸으로 어떻게 싸워요? 가더라도 혼자는 안 돼요.
5: 목지 씨도 아내가 있고 그쪽도 남편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 뭐가 돼요?
4: 종사전 경고하는데 지금 육아를 질투할 때가 아니야. 육아는 모든 걸 잃었어. 어제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 어?
5: 날 돌려보내고 둘이 결혼하자 했겠죠?
4: 정말 돌말이야. 나라면 정말 널 돌려보낸다. 뭘 했는지 알아? 지금 너를 돌려보내면 집에 가면 내가 얼굴을 못 든대. 들었어?
5: 정말 그랬어요?
4: 믿기 어렵지. 들어가!
5: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4: 됐고 성가지게 굴지 마.
5: 아니에요. 내가 싸움은 진짜 잘해요. 그리고 육아를 떠올 땐 이제 나랑 직접 말해요. 눈치 보지 말고 날 의심하고 힘들지 않게요.
4: 내 눈치 같은 거 안 봐. 생각해봤어? 육아도 우리 함께 다니는 걸 보면 괴로워.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싶어?
5: 안 돼. 정말 이렇게는 못 보내겠어요.
3: 네? 아니면 이렇게 해요. 내가 허영이를 불러낼 테니까 그가 한눈 팔 때 그의 뒤통수를 뗐다 치고 함께 튀어요. 어때요? 사실 목지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허통친 후에 내가 도리를 설명하면 언제나 수긍했죠. 그때 거짓 부리면서 불을 끈 게 너무 후회돼요. 아니면 목지씨도 안 다쳤을 텐데.
4: 말했잖아. 널 구한 건 후회 안 해. 더 말하지 마.
3: 응. 그럼 약속해요. 나 몰래 육아를 안 돕는다고.
4: 정말 남자를 모른다. 사사건건 마누라한테 보고하는 게 남자야?
3: 네, 마누라로 인정했어요?
4: 날 마누라로 인정했어요?
2: 한목지가 자신의 흉내를 내며 앞장서 가버리자 정사조는 종주먹을 쥐고 뒤를 쫓아간다.
6: 아.
2: 고용인의 공장이다. 작업복을 입은 호용이 젠걸음으로 공장 마당을 지나 경비실로 온다.
6: 아저씨, 누가 잤습니까?
7: 에? 방금까지 있었는데. 대문 밖에서.
6: 네.
2: 대문 앞에 목발을 짚고선 한목지와 종사선 두 사람을 발견한 호용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 앞으로 다가온다.
6: 날 찾아와서?
7: 그쪽이 허용이?
6: 그래, 왜?
2: 허용이 턱을 쳐들고 한목지를 향해 대답을 하자 한목지는 다짜고짜 목발을 들고 허용을 후려친다. 잽싸게 목발을 피하고 주변을 살피던 허용은 담벽에 세워진 밀걸레를 들고 한목지와 맞붙는다. 영문도 모른 채 공격을 당하던 허용이 갑자기 밀걸레를 내려놓고 한목지한테 소리친다.
8: 잠깐! 싸워도 알고 싸우겨! 대체 누구요?
7: 육아가 내 마누라지?
6: 어?
7: 사내가 여자를 때려? 부끄럽지도 않아! 그래도 남자야!
8: 잠깐!
6: 그쪽이 그 먹진지 목진지야?

0: 맞아! 내가 한목지야!
1: 그래, 가만히 있었더니 제발로 찾아왔네!
2: 상대가 한목지임을 확인한 호용은 무쇠 같은 주먹을 휘두른다. 그 바람에 한목지는 목발을 떨군 채 비틀거린다. 악이 받친 종사조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두 팔을 휘두르며 호용의 등판에 물매를 안긴다.
0: 아니, 뭐야! 여자가 나갔어! 저리 비켜! 비켜! 남자들이 싸울 땐 아낙네들을 비켜! 알아! 한번 보자!
2: 종사존의 갑작스런 행동에 잠깐 놀란 표정으로 몽해했던 한목지는 대뜸 정신을 차리고 종사존을 끌어다 한쪽에 밀어넣는다. 그리고 입고 있던 군복 속옷을 벗어 종사존에게 던져주고 호용 앞으로 다가간다.
1: 그래! 어쩔까? 누가 먼저야?
2: 한목지의 도전에 호용도 끼고 있던 장갑을 벗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후 기세등등하게 마주 다가온다. 가소롭다는 듯 쓴웃음을 짓던 한목지가 갑자기 호용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다. 두 사람은 주먹을 날리며 치열한 싸움을 벌인다.
0: 왔다!
2: 한목지와 호용은 대판 싸움으로 서로를 알게 됐다. 육아 때문에 호용인 한목지를 연적으로 여겼고 육아를 위해 한목지는 두 팔 걷고 나섰다. 생면부지였던 두 남자는 사내들 방식으로 왕래를 시작했다. 사존이가 묵지 아내로 됐고 요가는 호용이한테 시집갔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다. 사실 요가가 호용이한테 시집간 건 한목지에 대한 제일 큰 원망이자 애틋한 사랑이다. 물론 한목지도 그 사랑에 계속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람의 일생에서 감정이 출렁이는 그 순간은 다 마음속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본성에 대한 배신과 방임이다. 남을 징벌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을 징벌하는 것이다.

인생 향연 2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26번째 시간입니다. 목발과 밀걸리를 던져놓고 서로 엉켜붙어 치열한 욕박전을 하고 난 한목지와 호용 두 사람은 기진맥진의 땅바닥에 대자로 뻗어있다.
1: 허영, 내 말 명심해. 이제 또 요가를 괴롭히면 내가 볼 때마다 패주겠어.
2: 그럼 서둘러. 오래 기다리긴 싫어.
1: 아, 그래. 배짱인데.
0: 땅바닥에 누워 숨을 돌린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정사존이 급급히 한목지에게로 다가와 그를 부축한다. 정사존이 부축을 받아 몇 걸음 걷던 한목지는 돌아서서 호용을 쏘아본다. 이에 호용도 지지 않으려는 듯 한목지를 째려본다. 자신에게 맞아 코피가 터진 호용을 본 한목지는 손을 들어 터진 입술에서 흐른 피를 닦고 다시 돌아서서 갈 길을 간다. 그의 뒤로 한목지의 소못과 목발을 든 종사손이 따른다. 떠나가는 두 사람을 한참 지켜보던 호용은 코피를 닦고 나서 혼잣소리로 중얼거린다.
2: 자네답긴 하네.
0: 집에 돌아온 한목지와 종사손은 곧바로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관에서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집안의 동정을 살핀다. 거실에서 친애화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 한목지는 자기 뒤를 따라 복도에 들어선 종사손에게 주의를 준다.
1: 잘 들어. 내가 싸웠던 말 하지 마. 뻥끗이라도 하면 사정 없이 패준다. 들었어?
3: 알았어요.
1: 똑똑히 기억해둬.
0: 한목지가 아닌 보살한 채 슬쩍 거실 앞을 지나려는데 진애화가 손에 들었던 신문지를 탁자 위에 놓고 한목지를 부르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4: 목지야.
1: 아이고 어머니 왔어요.
4: 어딜 갔댔어?
1: 네.
4: 아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더러워? 어디가 뭐했어?
1: 아, 괜찮아요.
4: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봐봐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다쳤어?
1: 아, 방금 차를 피하다가 벽에 쓸려왔어요.
4: 싸움 박질했어?
1: 아니, 안 싸웠어요.
4: 이게 뭐야? 너 보고 잘 돌보랬잖아. 대답만 하지 말고 얼른 약을 갖다 발라줘.
3: 네, 알았어요.
4: 아프지?
1: 안 아파요, 괜찮아요. 어머니, 가서 약 바를게요.
4: 얼른 가서 발라, 감염되겠다.
1: 네.
4: 여도부터 발라. 사존아 빨리.
0: 종사존이 한목지의 손등에 약을 발라주고 있다.
1: 살살해.
3: 이렇게 싸워서 언니가 집에 돌아가면 또 맞지 않아요?
1: 그럴 리 없어. 감히 또 요가를 괴롭히면 또 찾아가겠어. 손을 들 때까지 매일 때리겠어.
3: 싸우는 게 재밌어요? 학교 다닐 때 싸움꾼이었죠?
1: 당연하지.
3: 요가 언니도 퇴근했겠는데 어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 됐어. 요가 걱정 그만해. 지금부터 요가에 대해선 더 말하지 마, 응?
3: 난 진심으로 언니를 돕고 싶어요.
1: 그래, 알았어. 고마워. 우리가 요가를 화제에 올리는 건 총명한 선택이 아니야.
3: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0: 한목진의 집. 만면에 웃음을 띠고 현관에 들어선 한병선은 들뜬 목소리로 5층에 대고 소리친다.
5: 목지야! 정연아! 있어! 내려와! 다들 내려와! 아, 잘 들어. 11년 만에 나라에서 대학시험을 정식 회복했어. 이번엔 너희들도 실력을 기껏 발휘해.
4: 복경대학. 여보.
5: 아.
4: 우리 아들 딸은 다 복경대학이에요. 목지가 이전에 공부를 얼마나 잘했어요. 문화 대용명리 아니면 진작 졸업했어요.
3: 엄마, 자랑은 그만해요. 오빠, 이번엔 처음부터 시작해요.
1: 하, 녹슬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게.
0: 이 시각 육아도 신문에 실린 대학 입시 회복에 관한 보도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긴다. 대학 입시 제도가 회복되자 서점 앞은 책을 사려는 사람들로 전사지를 이룬다. 요가가 한창 신문을 읽고 있을 때 한 선생님이 물건이 담긴 상자들을 한아름 가득 안고 의무실로 들어온다.
6: 유 선생, 학생이 롱을 치다가 다쳤어요. 가서 봐주세요.
7: 네.
6: 어? 약 상자는 안 가져가요?
7: 어, 까먹었네요.
0: 시험을 치를 생각에 골몰하던 요가는 바로 돌아서 약상자를 가지고 문을 열었다.

0: 하겠어요. 앉아있을 수 없어.
1: 쏟아. 끊어줘. 다그쳐야지.
2: 아,
1: 잡아야지.
2: 아, 여보.
3: 내가 제의하는데 우리 집에서 대학 입시 복수 시합을 나가기요.
0: 어, 그래요.
1: 그래요.
0: 좋아요.
2: 좋아요.
3: 고소를 해줄 테니 얼마든지 욕을 제기해.
4: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기미가 보이자 거실 문에 기댄 채 그들을 지켜보던 종사조는 슬쩍 먼저 자리를 뗀다.
0: 좋아요.
1: 좋아요.
0: 돼지고기 더리.
3: 아, 거야 쉽지.
1: 빨리 가자. 빨리.
4: 1977년 11년이나 중단됐던 대학 입시가 회복됐다. 이번 대학 입시는 한겨울의 화룻불처럼 잠자코 있던 젊은이들의 꿈을 불태워주었다. 대학 입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고쳐놓았다. 물론 그 속에는 목지와 사존, 육아도 포함된다.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서막을 열었다. 한정연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하던 한목지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더니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본다.
5: 아버지, 어머니. 참 좋네요.
4: 목이 메어와 말을 잇지 못한 채 한목지는 격동된 심정을 안고 거실을 나선다. 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한경선 부부도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을 머금는다.
5: 에이, 좋지. 이건 누구한테나 다 기회요.
6: 여보.
5: 됐고, 뭘 해줄 거나 생각해봐. 저기 해산소 고기 소림.
6: 알아요, 알아요, 안다고요.
5: 가서 고기나 사오.
6: 어? 갈게요.
0: 잃지 말아요. 잃지 말아요.
4: 이 시각 육아는 젊은이들로 장사지를 이룬 서점 앞으로 온다. 희망으로 부푼 동년배들을 보는 육아의 얼굴에도 회심의 미소가 어린다.
7: 샀어요.
4: 거실에서 나온 한목지는 흥분된 심정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종사전을 끌고 침실로 온다.
5: 사전아. 대학 입시를 회복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 운명을 결정할 때가 됐다고. 그래도 꼭 기회를 잡아야 해.
7: 나...
5: 자, 학습 계획을 세워서 가자.
4: 한목지는 부치다만 성냥곽들이 잔뜩 쌓여있는 닭잡보를 활 걷어치우고 그 위에 종잇장을 놓고 뭔가를 열심히 적는다. 얼마 후 그는 책장에 꽂힌 책들 속에서 이것저것 골라 종사손에게 안겨준다.
7: 이만하면 됐어요.
5: 매일 6시에 일어나 달리기를 하고.
7: 네?
5: 어? 맞다. 지금부터 밥하고 집 가두는 일에 손을 떼. 어? 어서는 문과 복습. 오후엔 리과. 점심엔 쉬고. 맞아. 저녁엔 하루 공부한 내용을 공부해야 하고.
7: 그렇게 많아요? 너무 안 칠래요.
5: 돌아서? 왜 앉혀?
7: 합격하겠어요.
5: 쳐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신심 가져. 대학 입시까지 한 달 남짓이 있어. 매일이 전투야. 단단히 각오해. 어? 당장 신청해야 되는데 사진도 없지.
7: 아, 사진요?
5: 빨리 찍어. 아, 이리 주고. 아, 너네 가서 잘 씻고 치장하고. 아, 아, 사진이나 찍어. 어? 옷을 갈아입고.
4: 옷차림을 단정리하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올린 한목지와 종사존이 사진관을 찾는다.
5: 아, 됐습니다.
2: 자, 허리 펴시오. 아, 웃어야죠, 웃어야죠. 준비! 하나, 둘, 셋!
4: 한목지가 증명사진을 찍고 일어서려는데 종사존이 급급히 한목지한테로 가더니 그의 곁에 딱 붙어앉는다.
7: 아, 잠깐만요.

0: 우리 같이 찍은 사진 없어요.
1: 멜리 이따위 고리만 하고. 아, 잠깐만요. 잘 구매해야지.
2: 한목진은 말로는 종사전을 나무리듯 하면서도 일어서서 빗을 가져다 종사전의 앞머리를 곱게 빗어준다.
3: 자, 자, 더 가까이요. 하나, 둘, 셋.
2: 두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고 난 후 종사전이 증명사진을 찍을 차례가 되자 한목진은 침을 손바닥에 묻혀 오리오리 일어선 종사전의 잔머리를 손질해준다.
3: 자, 머리 좀 숙이고 웃으시오. 자, 하나, 둘, 셋.
2: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은 종사조는 공부할 대신 혼자 생각에 잠겨 빙그레 미소만 짓고 있다.
1: 또 땅궁리에? 그런 학습 태도로 시험 잘 치긴 다 글렀어.
0: 사진 생각을 했어요.
1: 쓸데없는 생각. 매체로 사진을 갖고 등록하면 돼.
0: 까먹지 말아요. 그 안에 우리 단독 사진도 있어요.
1: 큰일이다, 이사네. 육안에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 언제 알려줘야지.
0: 관둬요. 진짜 마음이 잘 통하네. 전화가 왔는데 사진 기다린대요.
1: 언제 왔는데?
0: 어제요.
1: 뭐래서?
0: 직접 전화를 못 받아서 아쉬워 죽겠죠?
1: 공부나 잘해. 개집에 시험 잘못 치면 가만 안 둬.
2: 육아가 마당에서 배아에 빨래 담근 채 앉아 책을 보고 있는데 고용 어머니가 그의 등 뒤로 다가온다. 고용 어머니는 일부러 빨래 비누를 육아 앞에 놓인 빨래 대야에 떨군다.
4: 아이고, 비누가 물에 떨어졌어. 이것 봐, 이거 다 퍼졌어.
5: 책에서 금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온 하루 놓지를 않네.
6: 어머님, 대학 입시가 저한테는 정말 중요해요. 밤을 새며 공부하는 사람이 얼만데요.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5: 왜 다 이런데? 이해 안 돼. 요즘 거리에 나가면 다들 책을 안고 다녀. 전봇대에 부딪혀도 아픈 것도 모르고.
2: 이때 고해가 육아를 부르며 마당으로 들어선다.
7: 육아야!
6: 어?
7: 육아야! 빨리! 빨리 가자. 조명 사진이 나왔어.
6: 진짜? 아, 잠깐만.
7: 응. 아, 천천히.
5: 아, 왔어?
6: 네. 어머니, 나 갔다 바로 올게요. 빨래는 놔둬요. 갔다 와서 씻을게요.
7: 가자.
5: 요가야, 밥을 먹어야지. 빨리 와.
7: 네.
2: 요가와 구혜가 달리다시피 등록 장소로 왔을 때 그곳에는 등록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하다.
7: 우린 웃었구나. 앞에 이렇게 많이 섰어.
6: 오늘은 우리 차례까지 안 되겠다. 사진을 일찍 찍을 걸 그랬어. 등록이 늦어지겠어.
7: 아니면 오늘 관두고 내일 다시 오자.
6: 안 돼. 내일 더 많으면 어떡해. 어쨌든 오늘은 해야지.
7: 아니면 이러자. 먼저 줄을 서보고 정말 차례가 안 되면은 저녁에 한 사람이 자리를 맡아놓자. 그러면 내일 무조건데.
6: 응, 그래.
2: 한목진의 집. 진혜화와 종사조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한목지의 방문을 놓고 한다.
4: 목지야, 목지야, 문을 열어봐.
8: 목지씨, 문 열어요. 목지씨.
2: 침실에 있는 한목진은 어머니와 종사전의 부름에 대답 대신 창턱이 놓인 화분을 들어 문에다 던진다. 한목재 눈앞에는 시험 등록했을 때 전경이 조마등처럼 스쳐 지난다.
9: 돌아가, 복습을 잘하.
6: 네.
9: 다음 분.
2: 등록 차례가 되자 한목재와 종사전은 앞으로 다가서서 등록일꾼이 내어준 등록표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헌데 한목지가 올 때부터 눈여겨보던 한 등록일꾼이 한목지를 제지시킨다.
7: 저 등록비 50전입니다.
1: 네네. 네.

0: 사인아.
1: 네.
0: 잠깐만.
1: 네.
0: 장원이.
1: 네.
0: 다리가 좀 불편하구만.
1: 네. 과는 없습니다.
0: 많이 없다고? 해당 규정대로 장애는 시험에 참가 못함.
2: 네?
1: 왜 안 됩니까? 66년에 고중을 졸업해서 조건이 부합됩니다. 졸업증을 보십시오. 네? 보십시오.
0: 명문으로 된 규정이 있어. 어쩔 수 없어. 넣어서.
3: 한목진은 생각하면 할수록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억누를 길 없어 손에 닥치는 대로 물건을 마구 던진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물건 부서지는 소리에 방문 앞에 있던 진혜화와 종사조는 말없이 자리를 뜬다.
1: 아니 장애는 왜 안 됩니까? 누가 정했습니까? 아, 제가 다리를 상했지만 손이나 머리는 멀쩡합니다. 이조까지 해서 보십시오. 지상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과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2: 맞아요.
1: 왜 못 칩니까?
2: 왜 장애는 못 쳐요? 청명해서 남보다 더 잘 쳐요.
0: 교정대로 하는 거야. 됐어.

0: 아닙니다.
1: 자, 다음 분. 자자자.

0: 드라마 인생향연 2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2: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종로 선린우호 협력조약 체결 25주년 기념 특별교향악 콘서트가 일전 할빈음악당에서 열렸습니다. 70분간의 음악축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급 예술 자원을 집결해 러시아 사하공화국 국립 크리보샵코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러시아 트베리주 모범주립 레메셰프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오중주 현악단, 할빈 교향악단 등 3대 악단이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3대장으로 구성돼 차례로 전개됐습니다. 제1장 역사의 메아리, 설린의 오랜 평화는 두 나라의 산과 물로 이어지고 민심이 통하는 전통적 우위를 예찬했고, 제2장 예술의 운율 교류 문명에 공감해서는 중로 양국의 고전 곡목을 교차적으로 연주해 중로 인문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사에서 특색과 빛나는 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3장 시대의 화음 동행에 멀리 나아가자는 중로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의 대국에 기초해 양국이 손잡고 나아가며 협력해 윈윈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핵심 취지를 해석했습니다. 곡목 편성에 있어서 콘서트는 대등한 존중과 문명 상호 감상이라는 설계 리념을 견지했습니다. 서두는 러시아 측 고전 곡목인 명절 서곡을 선정해 러시아 음악 문화에 대한 경의를 표했고, 종장은 중국 대표적 작품 홍기송을 연주해 중국 문화의 풍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음악을 교량으로 삼아 두 나라의 선린우호와 진실한 상호 신뢰의 깊은 우위를 보여주었으며, 예술의 독특한 힘으로 중로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높이로 나아가도록 추진했습니다. 최근 문화관광부가 관광강국 건설 15차 5개년 계획을 정식으로 발행했습니다. 할빈시는 관광허브 도시이자 입국 관광 중점 육성 도시로 지정됐고, 이춘은 중점 관광 도시로, 마카는 특색 관광지로, 야부리는 빙설 관광 리조트 지원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계획은 2030년까지 관광업의 고품질 발전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현대 관광업 체계가 더욱 완비돼 관광강국 건설이 현저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업의 기간산업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고 내수 확대, 취업 촉진, 시장 활성화의 역할이 더욱 발휘되며 관광 및 관련 산업 부가가치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광 공공서비스 체계가 끊임없이 개선돼 대중의 관광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제고될 전망입니다. 계획은 지역 간 관광의 협력 연동을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 관광의 협동 발전을 촉진하며 해양 관광의 발전 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경, 천진, 할빈 등 관광 허브 도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완비하고 승덕, 진황도, 이춘, 소주 등 중점 관광 도시의 종합적인 견인 역할을 적극 발휘하며 숭례, 평교, 마카, 상숙 등 특색 관광지의 차별화된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고품질 관광 공급을 풍부히 하는 측면에서 계획은 빙설 관광에 대해 명확한 배치를 내려 빙설 관광 산업의 협동 발전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북성 숭례, 흑룡강성 야부리 등이 빙설 관광 리조트를 건설하도록 지원하고 집약적 발전을 장려해 종합 효능을 발휘하도록 하며, 빙설 관광 리조트가 단일 계절 운영에서 사계절 운영으로 확장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계획은 대외 및 향항 오문 대만과의 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배치를 내렸으며, 입국 관광 전 과정의 편의화 조치를 더욱 완비하고 전방위적으로 입국 관광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계획은 입국 관광 촉진 계획에서 북경, 천진, 할빈 등을 거점으로 입국 관광 간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입국 관광 중점 도시를 육성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한여름 7월 연장 영업하는 야시장 상권부터 변경 통상구 미식장터, 농촌 마을 축구대회의 뜨거운 경기장까지 흑룡강 전역에서 야간 경제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 지역 소비를 견인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체험을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 여름 할빈 상권은 영업시간 연장 정책으로 야간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송로의 상가 남강점은 영업 마감 시간을 자정 24시까지 연장했으며 30여 개 음식 브랜드에서 심야 세트 메뉴, 한정 할인과 학생 할인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영업 연장 이후 매장 야간 시간 일일 방문객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늘었고 음식 매장 전체 매출은 약 20% 상승했습니다. 600여 메터 떨어진 화원가 역사문화거리에는 100년 역사를 간직한 러시아식 노란색 건물들이 벚꽃풍 조명 속에 독특한 운치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6월에 접어든 이후 일평균 방문객이 약 1만 명 수준을 유지하며 할빈 야간 경제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할빈 평방구에 위치한 옛 무역 야시장에 방문객이 대거 찾아듭니다. 1939년 조성된 이 상권은 올해 새롭게 활기를 되찾았으며 300개의 로점이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음식 외에도 상시로 무형문화 유산 전시와 문예 공연을 하고 있으며 영업을 시작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벌써 문화 행사를 24회나 개최했습니다. 무원시 조개껍질 모래사장 캠핑장은 올여름 바비큐 뷔페 파티를 선보여 미식, 공연과 모래사장 휴식을 결합해 미각과 마음을 동시에 힐링시킵니다. 스포츠 경기도 야간 경제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흑토지의 뜨거운 열정, 축구의 꿈 집현 2026, 아름다운 향촌 축구 슈퍼리그가 막을 내렸습니다. 집현현은 마을 축구 대회 브랜드를 활용해 여름 문화 관광, 자동차 전시 판매 등 행사를 동시 개최하며 경기장의 인기를 소비 활력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밖에 흑하시 애휘구 제11회 쿠무르 축제 현장에서는 초원 일렉트로닉 음악의 밤이 열렸습니다. 여러 민족 군중들이 모닥불을 둘러싸고 다우르족 전통 루리글루무 춤을 함께 추며 웃음소리 속에서 민족 간 화합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중로 양국의 상호 무비자 정책이 연장되면서 양국 인민의 려행 열기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은 일련의 혁신적인 조치를 통해 소통 무장의 업무 간소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할빈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 자체로 개발해 빅령지역 앱을 출시했는데 이 앱은 시중의 일반적인 번역 프로그램과 달리 소비자 권리 보호, 문화 관광 체험, 국경 간 무역 등 분야에 400여 개의 전문 용어가 내장돼 있습니다. 또한 흥룡강성 시장감독, 상가 운영, 외국인 소비 등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겁아우로우, 중앙대가와 같은 현지 특색 단어를 전부 포함시켜 더욱 실용적이고 정확한 번역과 표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 흑룡강성 특색 관광 상품 대회 및 제4회 흑룡강 선물 선발 대회가 일전 할빈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성내 관광상품 분야에서 가장 높은 규격, 가장 넓은 범위, 가장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연례 행사인 이번 대회에는 성내 13개 지구와 시의 우수한 관광상품, 문화 아이템, 무형문화재 수공예품이 총동원됐습니다. 출품된 상품들은 자연 생태 자원과 소수민족의 문화적 요소를 깊이 있게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흑룡강의 지역 특색과 장인 정신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수상 상품들은 흑룡강 선물이라는 성급 홍보 체계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 고위급 회의가 일전 상해에서 폐막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연인원 40만 명 이상의 현장 관람객과 전 세계 177개의 바이어 단체가 모였습니다. 구매 의향 금액은 약 203억 6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74번째 시간입니다. 화자는 안폼네 무리한테 끌려 왕관장을 나온 뒤 길에서 나귀가 들까불고 그들에게 줄곧 매까지 맞으며 시달림을 받다 나니 병이 한결 위중해졌다. 안폼과 그 무리들은 또 화자를 때리며 남자가 누군가를 따졌으나 화자가 죽어도 입을 열지 않아서 안폼은 더욱 악이 받쳐 깨끗거렸다. 마을 간부들은 내막은 잘 모르나 그 지주집이 매우 악독하고 완고하며 또한 화자는 왕관장이 간부인데 그대로 있다간 꼭 무슨 일을 칠 것 같아 그 멋을 높아와 그 무리 몇을 잡아가두고 부녀 회장은 이른 새벽에 구로 달려왔었다. 덕성이는 사건이 간단치 않은 것을 보고 어머니와 부녀 회장을 데리고 한참 회의를 하고 있는 강영천이네들을 찾아갔다. 모두들 곧 이 문제를 협의하였다. 어머니와 부녀 회장도 회의에 참가하여 토론까지 하였다. 구에서는 재빨리 결론을 내렸다. 점심을 먹은 후 덕성이는 그 부녀 회장과 산 남마을로 떠나고 수연이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4월에 잡아들자 산과 들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훈훈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란 비단 같은 어린 싹들이 가볍게 물결친다. 대기 속에는 촉촉하고 청신한 향기가 차고 넘쳤다. 모래바닥으로 된 시냇물이 굽이굽이 산기슭을 에돌아 졸졸 흘러가고 있었다. 꽃무늬 같은 잔물결이 이는 맑은 물속에는 작은 고기들이 떼를 지어 여리저리 헤엄쳐 다니고 있었다. 저녁볕을 받으며 물속에 거꾸로 비친 새파란 포도나무는 마치도 천진한 아이가 즐거운 춤을 추듯이 바람과 잔파도에 따라 넘실거리고 있었다. 넓은 들에는 가는 곳마다 새로운 삶과 유쾌한 기분이 흘러넘치고 아름다운 빛발이 아롱졌다. 모녀는 시냇가 잔디밭에 앉아서 다리쉼을 하였다. 수연이는 흰 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고 나서 어머니에게 수건을 넘겨주었다. 어머니는 일이 제대로 풀린 기쁨에 잠겨 피로도 아픔도 오지럼증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올 때만 해도 그는 푸른 산과 맑은 물, 파란 싹들을 전혀 눈여겨 볼려물 못하였지만 지금은 강물 속에서 꼬리치는 작은 물고기들, 지연은 풀밭 속에 숨어있는 방금 피어난 한떨기 수소나마저 놓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고 즐거웠다. 어머니는 수연이가 넘겨주는 수건을 받아들고 큰 딸을 주시해 보았다. 그가 이렇게 딸을 자세히 본 일은 매우 드물었다. 몇 년 만에 아마 처음일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딸이 자기와 멀어졌다고 생각되었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 딸의 얼굴만 보아도 애티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것이 진중한 어른의 표정이었다. 다만 깜빡거리는 큰 눈만이 동그래서 어머니와 이야기할 때 어렴풋이 천진한 티를 나타내고 있었다. 저녁에 경림이는 간부회의가 끝나자 급급히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단지 회의에서 받은 상급의 비판과 수연이의 진지한 설복으로 하여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와 다툼 후 인차 자기가 너무나도 조폭하고 무례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어머니의 그때 격분한 모습을 보고 놈들의 악형에 못쓰게 된

0: 된 그의 몸과 줄곧 사업에서 열성적이던 일들을 생각하고 그를 동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래도 자기가 옳게 처리했다고 믿었고 어머니는 마음이 너그럽고 감정을 너무 중히 여기기에 시비를 가리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관심 많은 마음에서 그는 점심때에 어머니를 찾아가서 자신이 응당 화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사죄하고 그에게 사리를 따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어머니 집에 들어섰을 때는 두 아이만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들에게 물어서야 어머니가 구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았다. 수자는 또 그에게 어머니가 화자 고모의 일 때문에 온 밤 잠을 못 이루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경기민은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는 왜 화자 일에 이토록 발벗고 나서는가? 그렇게도 몸이 허약한 그가 무엇 때문에 아이들마저 집에 남겨두고 상과령을 토파 다니는 것일까? 그래, 이 모든 것이 결코 화자가 그의 가까운 친척이고 러기는 그의 남편을 구원해준 은인이기 때문이겠는가? 경기민은 생각해 볼수록 자신의 처사에 대하여 의문이 생겼다. 특히 어머니가 고생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양심에 킹기지 않을 수 있나 하고 질문하던 그 말이 더욱 그를 불안하게 하였다. 그 당시에는 홧김에 그 말뜻을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볼수록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 어머니는 순박한 양심에 비추어 일을 처리하였다. 하지만 자기는 공산당원으로서 아직도 봉건사회의 낡은 윤리만 알고 공산당원의 양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양심을 가지고 일처리를 하지 못하였다. 경기미가 문에 들어서고 보니 집안은 조용하였다. 그는 가벼운 걸음으로 구들가에 다가갔다. 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얼굴을 안쪽으로 향해 누워있었다. 누런 불빛이 그의 잿빛 속에 흰색이 섞인 헝클어진 머리칼과 가늘게 떨고 있는 몸을 비춰주고 있었다. 경림의 눈은 불시에 축축해졌다.
1: 저 아주머니.
2: 누구야?
0: 몸을 일으킨 어머니는 천장이 온 것을 보고 급히 일어나 앉으려 하였다.
1: 누워 계십시오. 아주머니, 전 아주머니를 보러 왔어요.
0: 어머니는 기어이 일어나 앉았다. 아픔이 그의 가슴을 후비고 있다는 것이 명료하게 나타났다.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가까스로 웃음을 지었다.
2: 어서 앉게.
1: 아, 네.
2: 경기 동생, 난 일 없네. 그래서 좀 지쳐서 누워 있었을 따름이야. 수자야.
0: 어머니는 아랫방에 대고 소리쳐 불렀다.
2: 빨리 아저씨에게 물을 부어 다드려.
1: 아니. 아, 그만둬요. 수자야, 내려오지 말거라.
0: 경김은 구들에 걸터앉아 이윽도록 어머니를 바라보고 나서 매우 괴롭게 한숨을 지었다.
1: 아주머니, 다 저의 잘못입니다. 아주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2: 여보게, 그런 말은 말게. 사실 나도 잘못했지. 화가 났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이나 막 쏟아 나왔으니 자네가 어떻게 견디겠나.

0: 기쁜데요 말하였다.
1: 아주머니, 이번에 전 정말 큰 교훈을 찾았어요. 아주머니가 말씀한 것 같이 일을 하려면 가는 곳마다 양심이 있어야 하고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보아야 해요. 욱하다가는 쉽사리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2: 나 같은 러파가 뭘 알겠나.
0: 어머니는 머리를 벽에 기대고 가는 소리로 말하였다.
2: 난 그저 사람이란 다 마음이 있으니 다른 사람 마음을 제 마음에 비춰보고 무슨 일에 부닥쳐도 다른 사람의 처지도 생각하고 그들의 일을 제 몸에 옮겨놓고 비기면서 어떻게 해야 옳은가를 따져야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따름이네. 난 그저 공산당의 정책은 좋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언제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정책이라고 믿고 있네. 만약 좋은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면 마음 놓고 해나가도 잘못이 없을 걸세. 여보게 경림이.
1: 네.
2: 그렇지 않나?
1: 아, 그래요. 그렇지요. 아주머니, 이번에 저는 정말 무슨 일에 부딪히든 앞뒤를 잘 재어보아야지. 쾌쾌 묵은 도덕 윤리에 매달리고 외고 쓰러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걸 똑똑히 알았어요.
0: 경림은 일어섰다.
1: 내일 군중대회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로기에게 잘못을 사죄하겠어요. 그리고 또 군중들에게 낙후한 봉건 사상을 뿌리 뽑아 치우고 끝까지 좋은 사람들 위한 일을 두둔해 나서라고 말하겠어요.

0: 얼마간 시일이 지나 화자는 몸이 회복되자 정부에 찾아가서 그 매매 혼인 관계를 단칼에 베듯 깨끗이 끊어버렸다. 그리고 로기와 정식으로 결혼하였다. 가을에 화자는 포동포동한 여자애를 낳았다. 그들 둘은 아이를 안고 어머니의 집을 찾아왔다. 로기는 감격해서 인사드렸다.
1: 아주머니 덕분에 화자가 구원되었습니다. 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때만 아니라면 저는 100번이라도 머리를 조아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 아이고, 그런 말 말게.
0: 어머니는 급히 말을 가로챘다.
2: 이건 다 공산당의 덕택이야. 나같이 한낱 늙은 노파에게 무슨 큰 힘이 있다고.
3: 아주머니,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0: 화자도 감격하여 부탁하였다.
2: 좋아. 내가요, 깜찍한 계집애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주지. 이 애는 해방 후에 태어났고 공산당 팔로군이 없었으면 살지도 못했지. 오라, 해방. 해방이라고 부르자꾸나. 어? 이 애도 커서 공산당을 따라 지혜비 애미같이 고생한 사람들 해방시키도록 말이야. 어?
0: 로기는 감격하여 딸애를 머리 위에 높이 축혀들고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1: 야, 해방! 해방! 정말 해방됐구나!
0: 외손녀가 조금 크자 넷째 할아버지는 늘 그를 안고 길가에 큰 도루에 높이 올라서서 수염으로 애의 보드러운 작은 얼굴을 쓸어주었다. 아이가 따끔거려서 그의 수염을 마구 잡아뜯으면 로인의 주름살이 가득 패인 얼굴에는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난다. 익살꾸러기 젊은 총각 몇이 그것을 보고 일부러 놀려주었다.

0: 할아버지, 그까지 계집애가 무슨 쓸모 있겠어요?
1: 넷째 할아버지는 도리어 이전에 자기 입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던 이 말을 들은 척도 않고 긍지에 차서 반박하였다.
2: 쌩 불러가라. 우리 선녀가 이제 크면 너들 사내 녀석들을 찜쪄먹을 거다.

0: 어, 엄마! 엄마! 이거 봐! 거미! 거미야!
1: 덕견이가 소리치며 밥그릇을 내려놓고 급히 구들 한 끝으로 기어갔다. 그는 가는 실을 토하며 벽을 따라 내려오는 작은 거미를 조심스레 잡아 두 손에 받쳐들고 어머니 앞에 가져왔다.
0: 어? 어? 봐, 엄마! 아직도 실을 토하고 있어. 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녁 거미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아침 거미는 재산을 가져다 준다고 해. 엄마, 그렇지?
2: 그래, 그렇단다.
1: 어머니는 흥미를 가지고 떠드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귀여워서 웃었다.
2: 지금은 저녁이니 꼭 좋은 소식을 알리러 왔을 게다.
0: 오라, 맞아요. 여기에 무슨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
1: 득견이는 더욱 방글거리며 좋아서 두 손으로 거미를 못 달아나게 감싸쥐었다. 어머니는 내키는 대로 맞장구 쳐줬다.
2: 어, 아마도 내 형이나 누나가 집에 오려나 보다.
3: 어? 어머니는 아직도 미신을 믿어요?
1: 수잔은 솥에서 밥을 한 그릇 퍼들고 구들에 올라오며 어머니에겐 퉁을 주고 동생에게도 빈잔을 준다.
3: 너는 아동단원이라는 게 그런 허튼 소리를 믿고 다녀?
0: 응? 지금은 회의 중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야. 넌 단장이지만 날 간섭 못해.
1: 드라마 숨바귀꽃 7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